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냐.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 네 번에 걸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동북 쪽에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들이 출입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거기에 행각 다섯 개가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되었든지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설교학자인 핸드릭스는 이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혈기 마른 자는 마비의 증세로 인해서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환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사람이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나 되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 인생 전체의 삶에서 반을 차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게 해

0: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38년 된 병자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당연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병이 낫는 거잖아요. 10년,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데 당연히 낫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정상적인 삶에 대하여 포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때 당시의 병자들은 사람들의 동정하는 마음과 또 도움을 받아서 구걸 행위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38년 동안 병이 들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라는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사람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초청입니까? 내가 전에는 구걸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았고 지금은 베데스다 물이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도 버리고 내 말대로만 하겠느냐 이런 초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은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즉시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지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에 지금 반응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는 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답을 함으로 COVID-19에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38년 된 병자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이 말씀에서 기록된 자리는 당시 가난한 자들이 침상 대용으로 사용했던 얇은 매트나 집으로 만든 깔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의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천사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물이 움직였을 때 자기를 거기다 넣어둘 것을 기대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으로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바튼이라는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베데스다 치유의 물결 주위에 물결 살랑이는 소리를 귀 쫑긋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네. 천사 내려와 거룩한 생되게 하는 그 순간 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지. 물이 동하는 것 수없이 보았지만 언제나 한숨만 지었다네. 소망이 찢겨진 쓴 한숨을 보게라. 그가 고통당하는 동안 치유의 능력은 왔다가 가버릴 거래. 그에게 힘도 때맞춰 도와줄 친구도 없었지. 그가 머뭇거리는 순간 그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 버렸다네. 구원자의 사랑,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까지.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 능력을 잃었네. 이제 어떤 천사도 기뻐 내려와 치유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물결보다 강하신 분은 아직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네. 이제 38년 된 명자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구절에 보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명령만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즉시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능력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덕자 오늘의 말씀은 치료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병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질병이 모든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38년 동안 알았던 질병과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나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과거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질문도 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기울일 수 있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경험대로 삽니다. 그 결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삶이 피곤하며 마음에 참된 안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편안해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 앱 스토어에 가면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과 찬양을 광고 없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받은 내용이나 또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의견 또한 BBN 앱을 통해 BBN 방송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로 가셔서 BBN 크리스찬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바로 무료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방송의 앱을 통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0: 회개 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세워질 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타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로 그런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면 그것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곧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다 그분께 굴복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피조 세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택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께 아부하라라는 말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아부인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생산적인 삶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그냥 옵션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좀 잘하면 그것으로 공치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아주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추위 가운데 따사로운 기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쑥 내밀어요. 그 생명을 쭉 내밉니다. 그 싹을 내려고 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봤잖아요. 그냥 쑥 나온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예. 결국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황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생은 사실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로 16절을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주의

0: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은 허탄한 자랑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큰 교회당을 짓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엄청난 십일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자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했는데요. 선은 지식으로만 안다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선이 되는 것이고 이에 실천되지 않는 선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며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우리의 게으르고 태만한 죄악을 면제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정 부활을 믿고 사는 참된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된 성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서는 또 그 삶을 시도해야 되고 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라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삶의 여정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혹은 뭐 신앙 행위를 구경만 하려고 하고 또 뭐 관망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입으로 자랑만 하고 꽃과 열매는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꽃과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허황된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결국 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꽃과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맺는 꽃과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맺게 되는 꽃과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헌신과 사역의 모습과 그 열매들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꽃과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뭐 많이 하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헌신과 십자가와 그의 삶 모든 사역 그의 삶이 다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놓은 열매들 제자들이죠. 우리들이죠. 구원의 열매들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꽃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기 좋게 하려는 가식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집에서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여기서 참 열매와 거짓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진정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세워질 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은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16살 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을 하는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를 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불량소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해.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술만 마시고 방탕하면 어찌 되겠나? 그때 그 소리에 이 청년 조만식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책망했던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교사님은 다른 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건달 생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이제부터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나와 친구가 되려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면이 변화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가 놀랍게 삶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성실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 후에 애국자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의 주도적인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정 예수를 믿어야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자 5절,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2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는데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하여튼 죄와 연관된 것들로부터는 다 돌이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믿고 변화된 조만식 선생님과 같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간혹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아는 바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도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삶에도 동참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삶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결코 우리를 방탕과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며 그 피의 공로만 있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오직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고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 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정말로 죄와는 무관한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바탕으로나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해가는 기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기적의 신앙이기 이전에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그릇된 부활의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부활의 환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 그냥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나 뭐 교리적인 설명, 뭐 성경을 주석하거나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확 와닿죠. 저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아는 것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좋지 않은 열매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신앙은 도리어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행을 바라게 만들고 그렇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하고 가식적인 삶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체가 없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길을 가다가 항상 열려있던 상점문이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창문 밖에다가 작은 글씨로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가게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는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가게 안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수리 중 하면은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란 내부 수리 중인 것과 같구나.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날까지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 같은 삶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렇죠?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뚝딱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삶이고 또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인은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따사로운 은혜의 빛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받는 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에 샌더스라는 사람은 부활의 메시지는 아직도 삼위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계심을 일깨워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에스 웨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생활을 끝내고 참된 부활신앙으로 다시 진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으로 참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매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BN 방송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BBN 방송이 청취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인해서 이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과 관련된 정보는 BBN 웹사이트 상단에 선교 후원란에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쌓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8번째 시간. 1907년 9월 17일 민족 최초의 교회 조직이 설립된다는 소식은 일본 통감부에겐 긴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 그러리라곤 짐작을 해왔던 터이지만 민족을 무단으로 통치해온 일본으로선 이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 통감부는 이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으면서 민족에 대한 무단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완영 등과 같은 을사오족들이 그와 함께했는데 그들은 한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가진 자행을 다했죠. 거기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에게 교회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민족 자체의 독립기관인 노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회 조직이 더 커질 것이란 것과 다른 교단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하나의 거대 정치 조직 내지는 저항 조직으로 변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 뭐야? 9월 17일에 장대행교에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교회 조직이 세워진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평양에서 말이야?
3: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 평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뭔가가 있다니. 통감부에서는 교회가 조직을 만드는 것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노예인지 뭔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어?
3: 제가 보기엔 평양이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터가 안 좋다니.
3: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터집니까? 암만 봐도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닥쳐라! 아. 당장 이 사실을 본부에 알려라! 어서!
0: 9월 17일 아침, 최초의 민족교회가 설립되는 그 역사적 현장이 된 평양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4: 뭐이가 저 사람들은? 와,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이야?
5: 막히길 몰라서 그러는겨.
4: 모의가 오늘 있네?
5: 아이고야, 참말로 모릅니까?
4: 무슨 날이지?
5: 아이고, 참말로. 왜 이리 사는지 모르겠다, 나나. 보소, 오늘이 우리 교회당에서 노회가 만들어지는 날 아인겨.
4: 아이고, 그날이 오늘이네? 그저 내래 정신을 다른 데 놓고 있었구만, 얘네.
6: 이만 닌자들. 아까 무슨 뭐하고들 있네. 네.
4: 응? 어서 오시라요.
6: 손님 들들이 닥치니까니. 날래 어서들 들어와서 일손 좀 거둘라고. 어서.
4: 이거이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구만, 기래.
6: 아, 못들 하고 있네. 날래 들어오라오, 날래.
4: 예, 갑내다. 니브라오, 어서 가자.
5: 아유, 갑내다.
1: 장대현 교회에는 33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36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서양 선교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왔던 대안의 교회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임을 다들 표정에서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7: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땅 대안에 2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성경이 읽혀지고 교회당에서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민족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자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그 염원은 드디어 오늘에서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교 연합공의회가 북장로교, 남장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로 따로두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하나의 장로교로 한민족의 교회로 거듭나게 됨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이거 참으로 답답하고만 참으라!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거 내가 밖으로 나가볼 수도 없고. 드디어 왔나 보구만.
1: 다녀왔습니다.
0: 그래, 어떻게 됐나? 대체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 교회당 놈들이 모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요?
0: 아무리 뻔한 일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 누가 뇌장이 되었나?
1: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마패순 교사, 마포 삼열 목사입니다.
0: 뭐야? 그자가 끝내 뇌장으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구만.
1: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평양선교회를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에 다른 이들이 많은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0: 일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문제구만.
1: 그렇습니다. 앞날도 앞날이지만 당장 오늘 더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0: 더 큰 일? 그게 무엇인가?
1: 노회에서 오늘 목사를 세우는 안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0: 뭐야? 오늘 말인가?
1: 예, 오늘 밤 7명. 길선주, 양전백, 서경주, 반기차, 한석진, 송린서 그리고 이기풍에게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0: 그러면은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가 상대할 자들이 7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가?
1: 그렇습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자들입니다.
0: 만만치 않은 자들이라. 만만치 않은 교회들이 되겠구만 그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언젠가 한 청년을 만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집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그 청년이 궁금해하던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 보따리는 성경책이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펼쳐보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선물이란 준비한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받는 사람은 공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선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선물, 공짜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4: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선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의 비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비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0: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1: 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목을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다는 지나지 못하겠고 어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어디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리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0: 제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스루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무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0: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앗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말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1: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거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 사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천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여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선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지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6장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을 좀 나누었고요. 1절, 2절까지 나누었거든요. 오늘 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들은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것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게 되는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성호는 그 발음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히브리어의 야훼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그것에는 복수 개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삼위일체를 추론할 수도 있겠으나 구약에서 엘로힘이 사랑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삼위일체가 잠재적으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오직 계시 역사가 하나님의 삼위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존재됨이 본유적으로 삼위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요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위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삼위 사이에 분쟁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둘이나 하나이듯이 삼위로 계시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신적 속성이 동일하며 하나이신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우상 숭배와 다신론적인 그러한 사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 분명히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변론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는 것, 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 다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이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가운데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죄송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 21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백성은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말해요. 그 백성들,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주님, 왜 제가 주님을 핍박해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왜 이렇게 심히 헐뜯느냐? 너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그들을 비방하느냐? 그들을 후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비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게 증거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해치는데 열심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기만인 것이죠. 위선에 불과합니다. 6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마 다윗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육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부모된 자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차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나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식을 훈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공 게시판이나 간판 또는 네온사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광고물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광고 세상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이런 광고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라는 연구조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문이라든가 기타 광고에 이 술과 뭐 이런 흡연 또 영화 뭐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로 빠져들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범람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또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와 같은 옳지 못함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빠져들기가 쉽잖아요. 그 뭐 구하기도 쉽고요.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잘 교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당신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후에도 당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없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당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3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본문 역시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따라서 사단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을 증오하고 있고 그것에 많은 공격을 가하였을 것이다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장차 유혹으로 받을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부지런히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참 여러분 요 말씀 보면요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제 당신의 목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즉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아마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취된 구원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은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변화시키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널리 증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교리적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성취로서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취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건데 우리의 몸은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나팔은 트럼펫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나사로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각자의 음성, 이름을 다 부르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 간증 모임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등 뒤에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쓰고 다녀야 한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당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동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일단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학문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욥이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말았지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계시면 정말 그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느냐? 우리가 열심히 안전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 저 사람 미쳤다 그럽니다. 무엇에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골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번도 뭐 잘 먹고 잘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절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동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돈이 그들의 동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에 대한 어떤 것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돈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동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나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뭐 권세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인기, 명예.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연예인이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도 다 인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들의 동기는 인기,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돈도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명예도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사랑보다 더 강한 동기는 없습니다. 아이가 막 울 때, 뭐 달라고 막 고칠 때 그 아이 울음 끝이게 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조용히 안 해? 울음 안 그쳐? 이렇게 하면서 화를 확 내면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매맞을까 봐 혼날까 봐 울음을 뚝 그치죠. 두려움, 두려움을 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 두려움을 주면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매 맞는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너 스마트폰 한 달간 사용 금지 뭐 용돈 한 달간 없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게 이제 무서워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죠. 너 공부 안 해서 뭐 될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 그래 좋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그런 방법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말에게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당근도 필요한 것처럼 두려움을 통해서만 계속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한 동기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여러 동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좋은 동기라고

0: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다른 동기 없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이 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나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죠. 사랑이 그들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본문 11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심판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옥에 보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 일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여기 있는데 그 악인이 계속 악한 일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경고를 해가지고 그 악인이 듣지 않으면 그 악인은 이제 자기의 악 때문에 죽지만 만약에 경고하라 그랬는데도 경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피값을 결국은 누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랍니다. 그만큼 무서운 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아갔지만 나중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늘 두려웠다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늘 의식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뭐 왕이건 총리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지 뭐. 그 앞에 있는 뭐 권력자가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늘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전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상반절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강권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14절 하반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위대한 사랑이고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지진이 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 대신해서 엄마가 죽으면 그거 여러분 신문에 납니다. 정말 위대한 모성이다,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정말 누추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런 생각하면 정말 큰 감동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 143장 가사를 쓰신 분은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봤더니 그러니까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바칠 것 없고 이 몸 한 몸 바쳐서 주님 일 하렵니다. 아, 그런 고백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정말 못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대충 복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돌이 날아와도 복음 전하고, 매질을 해도 복음 전하고, 죽이려고 해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빚은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어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의 빚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빚 때문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나도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있다면 대신 돌봐줄 것입니다. 그가 이루기 원했던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거 내가 대신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전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동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할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두려워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시나요?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셨던가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하나님이 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늘 의식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게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기는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을 해도 되고 삶을 해도 되고 없으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지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단속해요? 이게 율법의 자리에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도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르기는 주의 성을 씹으지 않는다 그들을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닌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금요일로 왔던 목사님 불려갔대요. 다른 교단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배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폐하려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 만물보다 율법의 1.1억이 더 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그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의 의가 무슨 의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쪽에 정말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아주 멋있는 목사님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난 이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여러분 뭡니까? 저 사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정말로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 못 들어가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보면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어떻게 붙이겠어요? 팔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 상자에다가 율법을, 양피의 율법을 아주 작게 기록한 종이, 또르르 마른 종이를 해서 상자에 담아서 요걸 띠를 이렇게 만들어 머리에 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도 그 의식 행할 때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머리에 붙인 거 보셨어요? 여기에 상자. 그러니까 요게 발굴될 때 가장 작은 손톱만한 크기도 있대요. 손톱만한 상자 안에 조그만하게 기록해서 왜? 율법에 이마에 붙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붙여요? 그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팔에도 다 붙였어요? 옷을도 길게 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진짜 상자 붙이라는 의미겠어요? 말씀을 가장 앞세워라. 염두에 두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상자에 붙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작게 붙이면 어떤 사람이 좀 크게 해온 거예요. 나는 니보다 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어야죠. 경문띠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술을 길게 하라. 율법에 있어요. 옷술을 달아서 옷술이 출렁거릴 때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술을 길었네. 바리새파에서 요만히 길게 하니까 에스네파 더 길게 오는 거예요. 네가 길게 나도 길게 한다. 이거 볼 때요. 어느 날 마치 카톨릭에서 가운 입고 그들은 사제예요. 제사 들 때 가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가운, 머리에 면류관 이런 거 보셨어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옷을 벗어 던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요즘 개신교 안에서도요, 뭐 박사학위 받는 이런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화려한 휘황찬란한 가운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하면서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치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순수한 거 없지만 인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돈보다 뭐예요? 명예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히 열심히 일함으로 장인으로 인정받는 거 굉장한 명예로 여겨요. 그게 목수가 되었던 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정말로 그 사람이 장인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한대요. 이건 선진국이 그래요. 이 독일 같은 데는요 면도칼 컴퓨터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숫돌로 갈아서 하는 게 컴퓨터보다 더 낫대요. 이런 사람은요 박사보다 더 존경받는대요.
그런 문화가 빨리 돼야 돼.

0: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이 유대사에서 정말 명예를 존중하는데, 근데 세상 일은 10년, 20년, 30년 성실하게 그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면 다 존경받아요. 명예가 드러나는 집안이 되잖아요. 한때 왜 뭐 착한 먹거리 팔에 가서 착한 식당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식당. 그러면 그 집은 아 명예롭잖아요. 착한 식당. 순수하게 뭐 조미료 안 넣고 제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그런 거 한 3, 40년 표가 나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종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보이죠. 엄밀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 종교는 어떻게 해서 종교만이 아니라 길거리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일부러 시간 맞춰서 기도 시간 나 길거리 딱서 기도하는 거 손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받는, 그래서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생겨버린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인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존경받으니까 과부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존경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위탁한 거예요. 내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떼먹어버렸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는 기도 30초밖에 안 하잖아요. 기도도 1분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대비 시간에 가서 기도 시간에 다 졸았죠. 왜? 딱 시작하면 이제 어디로 교회에서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돌아가지고 한숨 자고 나도 세계를 돌고 있어요, 지금. 한 5분쯤 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도 그렇게 길게 기도하니까 앞에 목사님이 뒤에서 종이 있잖아요. 땡! 치고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내버렸대. 그러니까 외식으로 기도하고, 예,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도 먹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조차도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율법 다 지켰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이 말이죠. 무섭죠? 모세의 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전문을 전했고, 더 잘 지키라고 전통을 전하고, 더 잘 지키라고 부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키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 그럼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실 때까지예요. 그럼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하는 이유는 율법 조문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이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아닌 성령이 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여 바울사도가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아하,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떤을 알게 하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그룩해요. 할 말씀이니까 거룩해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능력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율법에서 없다는 것을 알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 교훈을 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앙스러워 분간하고 무엇으로 분간해요? 율법으로 분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 지키세요. 이거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분간해줬다니까요.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하면 안식을 지킨 거고 이렇게 하면 안식을 못 지킨 겁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가르쳐줬다니까요. 누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진리를 자기가 모범, 날 따라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경건을 이익의 제로 삼았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가늠하느냐? 우선은 가정이 여기는 네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의 그 뜻과 의미를 지키는 자가 할례 행하는 너희들 보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너희들은 아직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 조문 다 지켰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 100% 다 지켜도 뭘 못 받아요? 마음에 할례가 안 돼요. 율법 조문 다 지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최고의 이런 의의 수준이 뭐예요? 서기관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최고의 수준이 뭐라고요? 바울이 말했잖아.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다 지켜냈는데 그 다 지킨 결과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오늘날 강단이 복음의 강단이라 무슨 강단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는요 뭘 하자고요? 하늘에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복을 받아야 하늘에 영광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침뱉고 돌아간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야 전도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만들어 사람들에게 호객하는 것은 그것은 창기짓이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로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꺼풀만 벗겨보니 그 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130년 전에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내용은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대로 겨울에 밥 불도 안 떼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겨울에 불을 안 뗐다니까요. 겨울에 찬밥 먹고 예배당에 왔어요. 심리 걸어가는데 돈 쓰면 안 된다고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고신재건 그렇게 지키는 아무도 그렇게 지키는 버스 다 타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을 히트 안 켜야죠. 안식을 불을 꺼야 되는데 불 켜는 게 일인데 안식 히트 켜고 떳떳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전기불 왜 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가 왜 무섭는지 아세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조문을 전하듯이 오늘도 온갖 적용거리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주어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이 꼴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요,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는데요. 헌신 봉사를 잘 안 하는데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세요. 교회 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저는 목사들과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 사람 개선시켜서 성도 안 됩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엔도 시사쿠 침묵이라는 소설, 정말 멋진 소설이에요. 참 오래전에 그 소설 봤는데 이게 영화로 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아마 오늘 내일 간판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물론 뭐 복음적 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과 강은 바꿀 수가 있대요. 산과 강은 고칠 수가 있고 옮길 수가 있대요. 산과 강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받아들였지만 목숨 걸고 받을 그 하나님이 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정말로 율법 조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영에 있는지 비교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다닌다. 이건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 조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살인하는 열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 내겠어요? 바울이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을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 조문을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결과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의 결과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쌓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바울 자기가 이랬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난 그 의, 내가 다 이뤘다는 그 의를, 그 영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넘겨주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에서 부활성찬에서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부터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목사님 11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십시오. 연보가 뭔지 잘 나고 있으니까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면 됩니다. 이게 제 답이에요. 제가 만약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그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시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전부를 드려도 되고요.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편이 되면 10에 2, 3조도 하세요. 그건 자율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완성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밤에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들어있어요. 헌신은 어떻게 할까요?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11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조문을 한다면 그거 저주받아요.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 인도와 감사로 나는 10에 1조 정도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2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고 없으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지.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단속해요? 이게 율법의 자리에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도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르기에는 주여서 씹으지 않는다 그들을. 이단세 있는 거 아닌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금요일로 왔던 목사님 불려갔대요. 다른 교단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6절 3절부터 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편지라 그러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으로 쓴 것 뭐예요? 율법의 조문.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복음. 십자가 완성. 이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옛 언약 돌판에 기록되죠. 새 언약은요 마음에 기록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기록돼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에요. 이야, 내 이름을 봐라. 내가 이 교회당 이래 잘 지었다고. 내가 18년도 복음을 이래 전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이야, 이걸 봐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은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되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조문을 전하고 있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의 설교 자체를 성경의 텍스트보다 더 높여요. 실제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목사의 설교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 유치하고 그 목사 설교 들으래요. 물론 성경을 오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읽으면 우리 망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임하면 율법 조문을 보고서도 은혜를 알아요. 나는 왜 저주받아 마땅하고 나는 왜 지옥가에 마땅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율법 조문을 봐도. 그래서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특정 교단에 오라. 특정 교파에, 특정 교회에, 특정 사람의 말을 따라 이 사람이 성경을 완벽히 해석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도 율법주의로 갈 농후한 징조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만이라는, 우리만. 나만. 이게 전부 엉터리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밝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복음 전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면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요. 잔소리 제가 하면 500가지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500가지도 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그런데 그거 다 저거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율법 조문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왜 율법 조문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사여집니까? 자기의 의가 사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의가 아닌 다른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돌에 새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 제가 옛날에 그 진해 그 북부교회 교사 세미나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그 예수 예수를 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모세의 수건이 그 왜 가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주기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점점 광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수건으로 광채가 안 보이도록. 왜 가렸느냐.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저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라. 이게 영광이 십자의 영광이에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뭐가 빛이 나서요?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십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바울이 이 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도 십자가로 완성하고 바울이 복음을 기록할 이때까지도 심지어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뭐가 안 벗겨져서요? 수건이 안 벗겨져. 수건이 안 벗겨진 채로 신약을 읽으니까 신약도 뭐로 전해요? 율법 조문으로 전하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우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유를 얻는 거죠. 율법의 조문이 아닌 그 영이 임하여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듣고 아멘하면 그것도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의 십자의 완성을 전합니다. 그 십자의 완성이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종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 종문에 매이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의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율법의 종문에 매여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복음의 자유, 그 놀라운 감사,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이 구원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 달리는 일종의 경주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대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과 신학자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공부하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곳인데요. 등록 절차와 모든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여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원하는 분들은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직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bbnbi.org로 방문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마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당신의 모든 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맴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태국의 독특한 풍습으로 신당이 있습니다. 신을 모셔놓은 축소형 집이죠. 마치 집이나 사업장에 두드러지게 놓인 새장처럼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영이 살고 있으며 그 영에게 선물을 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태국 여성은 방콕에서 자라는 동안 보호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은 예상치 못한 근원으로부터 찾아왔죠.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예요.
1: 뱉어 언니! 언니는 왜 항상 나에게 침을 뱉어?
2: 네가 우리한테 불행을 가져왔잖아. 너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고.
1: 그만 때려차요, 오빠! 그만해!
3: 네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았잖아! 넌 그저 거짓말쟁이의 도둑일 뿐이야. 넌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될걸.
1: 오빠가 틀렸어.
2: 넌 저주받은 애야.
1: 아니야. 할머니가 나를 지켜줄 이 신상을 주셨어.
3: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넌 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절대로.
0: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가난의 현실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될까요? 그 화해가 찾아왔을 때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맴 루턴의 실화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맞으셨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7명의 자식을 낳아주셨습니다. 저는 막내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불교 남자 수도원에 1년간 지내다 오게 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비우신 동안 첫째 부인은 아버지의 돈을 모두 챙겨 달아나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실성하고 말았죠. 어머니와 저는 정글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9살 때 우리는 방콕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제 손이 형제들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해하셔서 그 일을 큰언니 칼리에게 위임하셨답니다.
4: 엄마가 옷을 내다 팔러 시장에 가시려면 새벽 전에 집을 나가셔야 해. 너도 이제 혼자서 아침밥을 차려 먹을 만큼 컸잖아. 아침 6시 30분에는 버스 타러 나가야 해. 안 그럼 학교 늦을 거야. 알겠지? 버스 번호 틀리지 않게 잘 보고 타고, 그리고 가는 길에 아무하고도 말하면 안 돼. 사방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0: 저는 불교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방콕은 어린 소녀들을 유괴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저는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서 낯선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 거리 노점 상인이 저희 아버지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셨는데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차이 오빠와 칼리 언니는 그들의 규율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저를 마구 때렸죠. 그리고 페터 언니는 정서가 불안정했습니다. 전 반에서 두 번째로 키가 작은 여자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꾼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차이 오빠가 제게 타이 킥복싱을 가르쳐주었는데 가차없고 혹독한 방식으로 저를 훈련시켰죠. 12살 때 저는 반에서 가장 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남자아이였고 전 남자아이들의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해 칼리 언니는 한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답니다. 그 후 언니는 완전히 달라져서 고향에 찾아왔죠.
4: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5: 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칼리. 혹시 네가 팔려간 건 아닐까 염려했었어.
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에요, 엄마.
5: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4: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한

0: 아버지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된 말씀도 주셨어. 이게 바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담은 성경이야. 난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1: 우리는 그날 모두 기도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구했습니다. 불행히도 언니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저도 영생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길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힘든 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빠인 탄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단호한 행동을 취했답니다.
2: 신당 따윈 더 이상 필요 없어요.
3: 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 우린 더 이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
3: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둬. 넌 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서 그래, 타.
2: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 선택하세요, 엄마.
4: 그렇다면 나도 외할머니가 오래전에 주신 이 작은 신상을 갖다 버려야겠어.
1: 우리는 칼리 언니와 형부가 설립한 선교센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학교에서 제가 믿음을 고집해서 따돌림을 받자 제가 13살 때 언니가 학교에서 저를 빼내어 주었답니다. 1년 후 단기 선교사들이 찾아와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들 중 한 명은 미국인 수학교사였는데 이름은 브라이언이었고 44살의 미혼이었습니다. 그는 새신자들을 아주 친절히 양육해 주었죠. 저는 모든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답니다.
5: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무가지와 나무의 관계와 매우 유사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있다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4: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5: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애워야 돼.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란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다음 배운 것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1: 네 번의 여름 동안 브라이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살았고 저에게 수학과 영어 개인 교습을 해주며 피아노 레슨까지 해주자 저는 그의 부드러운 방식에 사랑을 느꼈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언니인 패트를 포함해 많은 태국 소녀들이 브라이언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6살이던 해 여름이 브라이언이 태국에 온 마지막 여름이 되었죠. 그가 떠난 후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같은 해에 칼리 언니와 형부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교센터는 경건한 태국 여인인 분의 손에 맡기고 갔지요. 저는 3년 넘게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공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용돈을 저축했답니다. 반면에 차이 오빠는 더욱더 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3: 차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4: 네. 엄마가 외출하신 동안 집에 불쑥 들어와서 돈을 가져갔어요. 제가 저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제 뺨도 마구 때렸어요.
3: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그에게 돈을 좀 줬는데.
4: 오빠에게 돈 주지 마세요, 엄마. 제발.

0: 아들이요. 오빤 그 돈 마약 사는 데 써요.
1: 그게 내 아들이야.
0: 오빤 무책임해요. 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1: 그 여자가 뭘 한다 그래. 그 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맴. 그 몹쓸 여자애가 네 오빠 마음에 상처를 준 다음부터 그렇다고.
0: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오빠도 타 오빠처럼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마도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오빠가 정말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기 전에요.
1: 내가 목사님 거 상의해 볼 거야.
2: 저는 또다시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잤습니다. 그러나 오빠만이 제 삶의 가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언니 패트도 가끔씩 이성을 잃고 어머니와 저에게 욕설을 퍼부어댔으니까요. 한 번은 언니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년이 채 못되어 우리 가족은 믿음에서 멀어졌고 저는 일부 반항적인 이웃 아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리더가 되었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답니다. 분 아주머니는 차이 오빠에게 맞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아주머니를 닮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어머니를 노하게 했죠. 저는 분 아주머니에게 오빠가 어떻게 저를 성추행했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자 저는 비밀을 누설한 그 아주머니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을 잃었죠. 브라이언에게서 온 편지들은 제외하고요.
3: 유혹이 찾아올 거야, 맴. 그러니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기억하렴. 사탄이 계속해서 기록하였을 때 라는 말을 함으로써 유혹했을 때 보이신 본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2: 제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제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 읽는 것을 중단했죠. 10대 후반에 저는 여전히 매우 작았지만 대담하게 불량배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면 저는 불량배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그들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들 앞으로 뛰어들어 치이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거만한 태도에 알렉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도 무서운 방식으로 저를 자주 응시하곤 하던 젊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불량배 친구들에게 그를 좀 손보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알렉이 마약 딜러의 우두머리이며 킥복싱 챔피언이라며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알렉의 셔츠를 움켜잡고 대담하게 그에게 도전했답니다.
0: 당신에게 완전히 질렸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던데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나랑 싸우고 싶은 거야? 어? 대답해봐.
2: 알렉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러나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저를 좋아했던 한 남자아이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를 제외하고요.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말투로 알렉이 말했죠. 얘는 내 여자야.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래들과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 후 한 지역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폴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술집에 가자고 했죠. 저는 집에서 몰래 나와야 했답니다.
4: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는 저 남자 누구니, 맴?
0: 알렉이야. 완전히 내 그림자야. 늘 근처에 있어.
4: 아주 잘생겼는데?
0: 이상하지만 나도 조금 마음이 끌려. 하지만 무서워.
4: 야, 그냥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0: 나 어느 남자든 다룰 수 있어.
4: 네가? 혼자. 너 아직 술도 안 마시잖아.
0: 맥주는 한 모금 마셔봤어. 그런데 맛이 역해.
4: 그렇다면 어떻게 남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0: 난 이미 알렉을 이겼어.
2: 새벽 4시에 술집에서 나와 동틀 무렵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온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머리 손질을 하러 갔죠. 그런데 미용실에서 알렉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가 미용실 주인의 오빠인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죠. 그 미용실 주인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알렉과 저는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5: 그 술집에 가본 게 몇 번이야?
2: 두 번.
5: 너 정말 운이 좋은 거다. 특히 너처럼 예쁜 경우엔 나한테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자식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술집에서 예쁜 여자애들을 데리고 나오거든. 그리고 여자애들이 경계가 느슨해질 때면 약을 먹이고 납치를 해.
2: 난 술 안 마셔.
5: 어쨌든 다음번에 갈 땐 나도 같이 갈 거야.
2: 저는 점차적으로 그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의 영이 불편했습니다. 비록 제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에게도 함께 교회에 가자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응했죠. 첫 번째 교회 예배의 소감은 어땠어?
5: 마음에 안 들었어.
2: 당신도 목사님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분이 당신의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5: 다신 거기 가지 않을 건데 뭐.
2: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알렉. 그분이 없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야.
5: 난 절대로 기독교인은 되지 않을 거야. 알아들어? 절대로!
2: 그 말로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성경의 경고하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알렉은 저를 친가족보다 더 잘 대해주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알렉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5: 너희 오빠가 널 때린다고?
2: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거든. 차이 오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5: 아니, 왜 어머님은 오빠를 막지 않으셔?
2: 만약 엄마가 그러셨다간 오빠가 엄마를 밀어버릴걸. 게다가 다른 오빠인 타는 지금 집에 없어.
5: 네가 괜찮다면 내가 그 오빠를 손봐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어. 혹시 너만 좋다면 너희 오빠를 청부살인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어.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2: 우리 오빠가 나를 아무리 심하게 대한다 해도 난 그렇게 못해.
5: 넌 정말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구나.
2: 내 친구들이 그러던데 당신 마약 딜러라며? 사실이야? 대답해.
5: 이렇게 하면 네가 진정이 될까? 여기, 네가 전에 봤던 것보다도 많은 돈이 있어. 2시간 전에 이 돈을 벌었어. 이거 네가 다 가져도 돼. 가서 쇼핑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라고.
2: 소문이 정말 맞구나. 그 더러운 돈 집어넣어. 난 그 돈 싫어.
5: 야, 넌 정말 내가 만나봤던 여자들하고 다른데.
2: 당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다 살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5: 난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난생 처음으로 더 잘 살고 싶어졌어. 나 남부로 돌아갈래. 우리 형이 지금 가족 고무농장을 돌보고 있거든. 그건 힘들지만 정직한 일이니까. 그런 다음에 너와 결혼하고 싶다.
2: 알렉은 정말 남부에 있는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차이 오빠가 저를 위협하자 저는 간절히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남부에 있는 알렉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겐 학교 캠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기차표를 사서 알렉에게 전화를 하여 저를 위해 호텔방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왔답니다. 알렉은 저를 그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는 저에게 해변과 산 그리고 폭포,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코코넛 나무 등을 보여주었죠. 다음 날 방콕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었는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의 보호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은 아직 제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그에게 돌아가게 할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6: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셨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러기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저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들은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비밀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욥이 일기위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현시대의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엽기서 36장 27절 28절은 증발을 통해서 내일의 비가 구름으로 변화하는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강물이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다시 채우는 바다로부터 강으로의 물의 역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엽기가 쓰여진 지 오랫동안, 전도서가 쓰여진 지 600년 이상이 지난 후 주전 350년이 되어서야 아리스토텔이 비로소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41년 한 과학자가, 그리고 갈릴리오가 1593년에 발명한 온도계와 토리셀레가 1643년에 발명한 기압계를 이용하여 구름은 증발한 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엽기서 37장 9절과 전도서 1장 6절 둘 다는 1940년에 마침내 확인된 바람과 날씨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성 일기 사진을 보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은 분명하게 이들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들이 원래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와 같은 단순한 것에 관한 성경 수준의 지식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과학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를 광고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광고에 둘러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TV를 시청해도 혹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광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 속에 진정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로 안내하는 광고는 얼마나 될까요? BBN에서 마련한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는 그 많은 광고 가운데 영혼을 구원과 자유로 이끄는 생명의 광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징벌하기 전에 먼저 친구로서 경고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몸을 다치는 위험을 경고해 주듯이 양심은 우리의 영혼이 다치는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손끝에 굳은 살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양심도 작은 생채기가 생기고 또 굳어지고 또 생기고 굳어지기를 거듭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죽은 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있어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양심, 친구의 경고를 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BBN 가족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거대한 비빈 방송국이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상업적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방송국 운영 경비는 바로 1년에 한 차례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나눔의 경주가 시작되면은 이 기간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동안 방송 사역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 다음 해에 사용될 BBN의 경제적 후원을 약속받으며 또한 성경적인 헌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이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후원하시거나 또는 어느 때든지 제 방송국 홈페이지 보시면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작정하신 후원금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일익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상한 부분을 먼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난 모습보다는 우리의 속깊은 상처 자국으로 먼저 그 인자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자이자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M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M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왕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거절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은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창조의 첫날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시 드러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지난 30년 이상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타내는 것 이상을 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세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사탄은 이 완전한 사람이 자기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첫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거였어요. 사탄은 아담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싶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될 거예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0: 추적해 보았어요.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 지배권을 훔친 거예요. 지금 영광의 왕께서 그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가 짓밟아버릴 자에게 절하면서 되찾지는 않으세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탄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죄를 지으려는 욕심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유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과는 달랐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아담을 죄에 빠지게 유혹했을 때 아담은 졌고 사탄이 이겼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졌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첫 사람은 우리를 사탄의 죄와 죽음의 왕국으로 인도했어요. 둘째 사람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한 동네 대형마트에서 파는 현관용 매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헬로우라든가 어떤 홈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하트를 쓴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매트에다 단어들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중에서 좀 더 평범하게 보이는 환영이라는 단어, welcome이 찍힌 매트를 선택했대요. 이 매트를 집에 놓아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또 학교 과제를 위해서 초콜릿 파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이런, 또 갑자기 전화를 한 먼 데 사는 가족에게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거룩한 모습에 놀라서 바라보았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희망을 잃은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가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은 환영 매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듯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날이 갈수록 세상에 타락한 음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음악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BBN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만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음악 선택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사는 물론이고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리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BBN이 들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이와 같은 방송 원칙들을 언제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주후 4세기경에 살았던 수도사 중에 세인트 캐시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모네스티스죠. 우리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깊은 정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이분이 시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치고 또 굶주린 그들을 본 캐시안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본인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방문객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찌 당신같이 경건한 사람이 금식의 규율을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캐시안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식은 언제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들은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분의 금식보다 한 분의 진실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면 철저한 규율과 절제 속에서 홀로 금식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소개하는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간관계의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이나 레귤레이션이 아니라 규율이나 규범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건강한 영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산기도 다니고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고 뭘 봤다 그러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와 같은 요소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이 건강하지 아니한데 은사나 뜨거움만 찾아다니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자기 교회도 섬기지 않으면서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회만 쫓아다니냐 물었더니 그분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개의 은사가 있는데 자신 아직 16개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를 다 받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노라. 모르겠어 성경에 32개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1개, 피어 웨건의 같은 분도 27개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32개가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받겠다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교회 사역도 무시한 데 쫓아다니는 것이 신령한 삶일까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한 말로 기억합니다만은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원하다 그런 뜻이죠. 무식은 지나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친 열심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건강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성을 건강하게 행하고 있는지, 혹시 치우치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가운데 사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이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삶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지적받고 권면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 말로 뉴마티코스,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the spiritual, 영적인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헬라 말에는 그 젠더가 있잖아요. 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중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성으로 본다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37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만약 중성으로 보게 된다면 신령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thing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어 번역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성으로 보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이 은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번역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은사만 다루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반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들을 행해야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나 사모함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은 과연 건강한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건전한지 이걸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와 같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영성은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영성의 핵심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도 점검하고 우리 영성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삶, 건강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 변하고 방향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영적인 삶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과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란 뜻이겠죠.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 따라 살고 욕심 따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삶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드래스틱하게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삼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케이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한다. Cursed be Jesus. 이건 사실 일종의 프레이즈입니다. 또 문구처럼 사용됐었어요. 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Cursed be Jesus라는 이 문구를 주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 그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는 저주받은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죠. 오늘 많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행하게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십자가 처형당한 분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어찌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예수를 저주받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가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다. 이게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설명할 때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로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로더십이 분명해야지 그찬 삶이 바르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인생의 운전대를 본인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운전사예요. 예수님은 나의 차에 타긴 했지만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인생

0: 하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주님 그냥 뒤에 가만히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나의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뒷좌석에 앉혀두기 때문에 크리스찬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답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선포가 분명하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 삶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서 성장한 한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이분이 다시 아프리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미국 사람 한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그 추장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누군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때 아 살았구나, 그러니까 친구니까 클래스메이트니까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학을 공부한 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추장이 답변하기를 물론 그렇다고 변화가 참 많았다고. 예를 들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꼭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잡아먹는다고. 이게 과연 진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잡아먹던 사람이 식기도 하고 잡아먹는다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식사 기도하는 정도의 변화로 만족하는 크리스천들, 그것도 식당에서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이마 닦는 척하고 슬쩍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차원의 변화로는 절대로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실제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삶의 방향도 바로 되게 되고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로드십이에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은 후에는 건강한 사역이 있어야지 우리 영성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역이 있을 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성경은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직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논이란 단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 다 비슷한 어원이죠. 여기서 나온 영어가 디큰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서비스, 미니스트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란 뜻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직임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든 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은 훈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직은 섬김의 직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귀찮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6절에 나오는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옛날 번역이 제 마음에 더 옳습니다.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미니스트리라고 생각이 참 쉬운데 원래 이 말의 원어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To work. 그래서 에네르게마토냐, 이 단어는 to work,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와 같은 나의 사역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본인이 가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을 역할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기질이 다르고 우리 맡은 역할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를, 이 모든 사역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은사와 관련해서 3위가 다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가운데서 3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이 많지 아니한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케이스입니다. 성령이 나오죠. 주라고 나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차원의 크리스찬 사역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쌓아놓은 스펙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일자리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언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시고 출석하시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지체가 되셨고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셨다면 크건 작건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성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일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다이내믹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영성 자체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도 사역 역할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역할이든 좋습니다. 교회는 들어오셔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역할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된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함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맺게 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유익하게 하려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숨페론이라고 하는 헬라말,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말이죠, 헬라말에서 숨, S-U-M은 영어로 옮길 때는 심이라고 옮깁니다. 심,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접두어 가운데에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같다 그럴 때 심퍼티, 이 패스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심퍼티. 무게가 같다 그럴 때는 시메트리, 이 평형. 그래서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숨페론이라는 단어가 적혔는데요, 이 말은 서로서로 모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ring together for common good.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bring together,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원에서 시작된 영어가 하나 있어요. 심포니라는 영어가 있어요. 심포니가 무슨 뜻인가요? 교회 한 곡,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포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독주회가 아니에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크리스천 사역의 핵심이고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과연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는지, 이 가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프랙티컬리 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성의 조화를 만들어 가려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 서로 다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listen, 상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도 마찬가지고 합주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소리만 나면 화음이 안 됩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어야지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의 뜻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자가 없잖아요. 다 모자랍니다. 다 모자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상대가 뭘 모자라면 지적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저 형제가 모자라는 것, 나의 아내가 모자라고 남편이 모자라는 걸 내가 채워줘야지.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내용.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자주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Don't be comparative.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쟁을 해요. 신혼 초기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comparative 하게 되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상대를 눌려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Don't be comparative. Rather be complementary. 이 complementary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준다 그런 뜻이. 브리큰이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신랑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결혼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둘이 합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결혼의 삶이에요. 저는 크리스찬 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다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진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났어요. 서로 다른 성향 가진 분들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줌으로써 축복의 하모니를 만들어간다면, 심포니를 만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만들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열매.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각 다른 취향을 가지고 모였어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고 싶은 모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열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하나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대어드림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말 사랑해야 될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곳에 사역을 투자할 경우에 주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끝난 후에 뉴욕에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이 되었어.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잿더미를 뒤지고 뒤지던 중에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요. 손 하나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잿더미 속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체들 가운데 손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뭐 저거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소방관이 궁금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기에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잡고 있었을까? 그 손가락을 펴보니까 그 안에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위에서 내리는 철근에 손이 잘라져서 이와 같이 손가락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손. 내가 생명을 잃는, 내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손이 바로 자식의 손이에요. 왜냐하니까 자식은 엄마의 생명이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손이고 여러분의 손이었어요. 내가 놓아버리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저 지옥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가 있느냐.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고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을 정말 안다면은 우리도 동일한 손으로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냥 두면 멸망으로 떨어질 저 형제의 손을 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저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우리 온 교회가 동원되어서 함께 해야 될,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될 축복의 심포니, 가장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2월 8일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축제를 갖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복음 축제입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그날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날이 12월 8일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셨잖아요. 우린 그동안 받는 것에는 관심을 참 많이 가졌지만 정작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소원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손을 펴서 한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안다면 이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12월 8일은 전 교회가 이것 하나 때문에 일어서서 생명을 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일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적어내시고 이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감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반드시 꼭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생명이 주께로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2월 8일 그날이 브랜도의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임찬혁 강사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임찬혁이고요. 영어 이름은 Chandler. 현재 여기 건물에서 바로 밑에 보면 언덕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보면 커다란 건물 하나 보이죠. 빌리그램 센터. 네. 거기에 제가 북미 그 소수민족하고 디아스포라 사역하는 그 미니스트리의 내셔널 디렉터예요. 그래서 저는 1980년에 이민 왔고요. 그래서 이제 만 35년 지나고 이제 36년 차 됐고 대학교는 보스턴에서 87년에 졸업했으니까 2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저희 집은 여기서 한 30분 정도 되고요. 한 20년, 만 20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제 딸이 대학교 2학년 이번에 올라가고 가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번 가을에 12학년 됩니다. 그리고 시추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눌 주제가 글로벌 디아스포라하고 그 미션인데, 자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슬라이드 이렇게 보면서 할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러면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뭐 인터랙션도 좀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데피니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정의가 디아스포라. 어저께 방에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뭐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 저녁 그 광고할 때 떴었었죠.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2: 흩어진.
1: 그렇죠. 흩어진, 분산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scattered or dispersed. 그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터키나 그쪽에 외지에서 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게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래서 복수로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있고, 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뭐 브라질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수가 될 때 디아스포라스가 되는 거고. 형용사, adjective를 할 때는 diasporic. 그러면 이제 구글 지금 아직도 뭐 빨간 줄 밑에 막 내려가고 아무 지금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형용사는 diasporic 그러고요. 그 다음에 diaspora인 그러면은 뭐 diasporian 뭐 이런 그 명사, diaspora person. 그리고 person of diaspora or person in diaspora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래 diaspora 그러면 그 Jewish diaspora였어요. 유태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예수님 시절에도 여기저기 많이 살았잖아요. 터키 그쪽에 에이시아 마이너 쪽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그쪽에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도 그랬었고 그 디아스포라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시도 그런 사람도 다 Jewish diaspora였고 아웃라인은 그 뒤에 있어요. 페이지 2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고 글로벌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코리안 차이니스 뭐 브라질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그러면 들어봤어요? 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그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2: 원래 한국에 계시던 근데 거기가 이제 믿고
1: 너무
2: 한인 뜻이죠.
1: 오케이.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뭐 얘기할 때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1세.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태어났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근데 어떤 그 아직 그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뭐 2세, 3세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기 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 그러니까 미국 말고 또 어디에 또 있어요? 또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한 250만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여기는 몇만 정도 돼요? 미국에는 한 200만 잡아요. 180만에서 200만. 그다음에 제일교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렇죠? 다 이제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0만 정도 있다고 봐요. 자, 다시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로 가서 그러면 소수민족이 이동할 때만 디아스포라냐? 그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는 뭐냐? 그러니까 아메리칸이 미국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 누가 어떤 예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2: 외교사,
1: 외교관, 그렇죠?
2: 선교사,
1: 선교사들, 오케이. 또
2: 국제결혼한
1: 분들, 또 굉장히 많아요. 아메리칸 GI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미국 밖에서 그 스테이션 돼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예, 군인들 예예. 예. That's what I said. American GI. 그렇죠, 군인들. 그 외에 은퇴해서 멕시코나 뭐 아시아의 따뜻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아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 이거 뭐는 소수민족만 디아스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디아스포라가 있고 세계적으로 이 디아스포라가 계속 진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디아스포라 흩어짐. 그리고 계속 21세기가 지나면서 그건 더 심각해질 거고.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이민교라 그러잖아요. Immigrant Church. 그럼 이제 Immigrant Church하고 이민교회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뜻이 봤을 때. 자, 보세요. 지금 형제님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민자죠. 여기 있는 그 자매님은 지금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예요? 아니면은?
2: 저 한국인이에요. 없어요.
1: 없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현재 있는 게 직장에서 나오는 그 스폰서 그 비자인가요? 그러면은?
2: 아니, 졸업하고 난 다음에 OPT라고.
1: 오케이.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1: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자 분류는 아니죠.
2: 아니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이니까 이민자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명 중에서 2명은 시민권자니까 이민교회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자매님 두 분은 이민자가 아니니까 이민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디아스포라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조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별것 아닌 단어 같은데도 이런 단어의 그 조그만 그 뉘앙스가 큰 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민자가 아닌데 이제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민교회 그러면 이민자를 위한 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어감이 생기는데 디아스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포함.

0: 50%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두 분 그 유학생이시고 유학생 출신인데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고 집안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중에 그 나라의 그 리더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학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퓨처 리더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차이나도 여러분 뭐 좀 들어서 알겠지만은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오래 계신 선교사님도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자 연장 안 해줘요. 비자 연장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도도 보면은 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힌두교나 뭐 무슬림이나 굉장히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에 있는데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과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유학생들이 오면은 여러분들 유학생 생활을 겪어봤지만은 이민자 생활을 겪어봤지만은 맨 처음에 이 외국 땅에 딱 떨어지면은 외롭죠, 친구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 사역이 우리 그 디아스포라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 갔을 때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디아스포라에서 글로벌 포 나오면은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4,300만이 살고 있고 러시아에 1,200, 그 다음에 저머니 1,100만, 사우디아라비아 730만, 캐나다 720, 이렇게 보면은 뭐 프랑스 6.7 million, UK 6.5 million, 스페인 6.4 million, 인디아 5.4 million,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주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이민자들 말고 디아스포라면 불법 체류하는 분들 다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유학생들 또 포함되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1: 군인
0: 군인들은 많이 오진 않는데 뭐 사관학교나 이런데 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그룹이 난민들. 미국의 난민이 들어오는 숫자가 1년에 한 보통 한 7만에서 8만 사이예요.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서 난민이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 한 14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많아봤자 한 10명에서 20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북한 출신인 탈북자들 난민으로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200명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 북한 그 난민들 여기 시카고 지역에도 뭐 몇 명 와 계시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왜냐면은 난민들은 여기 미국에 도착하면 보통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리셋을만 하는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You're on your own.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언어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절박한 상태에서 정말 시카고 겨울에 혼자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심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탈북한 분들이 그 트러스트 이슈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태꼬지 아까. 그래서 못 믿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그런 피플 그룹이 하나인데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한인교회에서 그걸 하나 이슈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단이라 이런 데서 설교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는

0: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또 정말 난민으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그런 피플 그룹이에요. 난민들, 특히 이제 탈북자들.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룹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오리진하고 앤세스트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 있는 1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민자의 후예들. 이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만인데 그럼 와 독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나. 그게 아니라 독일 계로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German background 4,800만, 그 다음에 Irish 쪽이 3,900만, 멕시코 3,500만, UK 3,300만,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은 한 180만 정도 되고, 180에서 한 200만 정도 돼요.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다 하면은 그럼 180 정도 되는 걸로 US Census에서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디아스포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푸시 팩터하고 포 팩터가 있는데, 푸시는 이제 밀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인해서 이걸 그 자체 내 내가 있었던 그 조국에서 그 밀어낼까요? 푸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요소들, 정치적인 갈등, 내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두 분은 유학생인데 여기 왜 왔어요? 공부하러 왔죠? 그렇죠. 또 그거 왜?
1: 사업,
0: 돈 벌러, American Dream.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Korean Dream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들, 뭐 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남아시아나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뭐 아프리카 그런 데서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한국도 지금 보면은 한국 작년 9월에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외국인들, 외국 태생에 한국 거주하는 디아스포라가 한 200만 정도, 그러니까 한 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푸시하는 팩터가. 그러니까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natural disaster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시고요. 그럼 pull factor는 뭐가 돼요? 그 잡아 끄는 거. 왜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죠. 또 그거 말고는. 그렇죠. 난민들. 한국에도 이제 난민들이 뭐 거의 안 받고 있지만은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재해,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그 다음 디자스터들 같은 거, 그니까 일본에서 뭐 핵 그 발전소가 그 지진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남태평양이나 그쪽에 보면 이제 투발루나 그런 나라 애들 보면 계속 그 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땅이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땅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수면이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환경 그 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Climate refuge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oppressive environment는 뭐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그린색을 보면은 1901년에서 1910년까지 91.6%가 유럽에서 왔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거는 3.7%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보면은 유럽에서 오는 거는 한 10년, 15년 전에 15%밖에 안 됐었고, 아시아에서는 31%, 라틴어 아메리카는 100년 사이에 2.1%에서 47.2%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미국 자체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화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12.5%가 8명 중 1명이 타국에서, 외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2043년이 됐을 때 미국이 인구가 이제 백인이 이제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2043년, 지금부터 28년 후죠? 되면은 이제 미국에는 다수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저리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수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그게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그 학교,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는 작년에 2014년에 그러니까 비백인 학생 수가 백인 학생 수를 넘어갔어요.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 시스템 across the USA, nationally.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선교지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over there라는 개념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캠퍼스,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이웃들, 그게 바로 선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위에 얼마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백인들을 포함해서. 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꼭 장소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민족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게 지상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Go to the ends of the earth. 근데 간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간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For what?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계속 몰려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학생만 해도 100만이에요. 10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중에 그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기 지상 끝까지 뭐 단기 선교 가고 그런 거 뭐 다 좋지만은 그런 것 뿐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It's very simple.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단체가 Ethnic America Network이라고 미국과 캐나다에는 한 90여 개 정도 되는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이 북미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트레스팅한 그 quote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Immigrants are not de-Christianizing America. They are de-Europeanizing American Christianity.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미국을 비크리스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미국 기독교를 비유럽화시키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흐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이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보자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혹시 집에 가서 맞아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집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아 나는 이제 죽었다. 하지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한 가지니 무조건 빌고 보자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대 이상의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언제라도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 이상으로 당신을 반겨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옷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 네 번에 걸쳐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쉽 게이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동북 쪽에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들이 출입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거기에 행각 다섯 개가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 맹인들, 또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되었든지 치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설교학자인 핸드리스는 이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참고로 혈기 마른 자는 마비의 증세로 인해서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환자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사람이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나 되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면 인생 전체의 삶에서 반을 차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38년 된 병자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당연히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38년 동안 병이 들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라는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사람만을 의지하다 보니까 원망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초청입니까? 내가 전에는 구걸을 생활의 수단으로 삼았고 지금은 베데스다 물이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이제는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도 버리고 내 말대로만 하겠느냐 이런 초청입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은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치료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육체적인 병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즉시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시지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초청에 지금 반응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질문에는 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래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올바른 답을 함으로 COVID-19에도 치료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38년 된 병자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었습니다. 또한 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0: 사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걸어가라는 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이 말씀에서 기록된 자리는 당시 가난한 자들이 침상 대용으로 사용했던 얇은 매트나 지구로 만든 깔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8년 된 병자의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천사의 문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능력으로 치료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문이 움직였을 때 자기를 거기다 넣어둘 것을 기대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바튼이라는 사람은 베데스다의 연못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베데스다 치유의 물결 주위에 물결 살라미는 소리를 귀 쫑긋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네. 천사 내려와 거룩한 생되게 하는 그 순간 그들 중 한 사람이 있었지. 물이 동하는 것 수없이 보았지만 언제나 한숨만 지었다네. 소망이 지켜진 쓴 한숨을 보게라. 그가 고통당하는 동안 치유의 능력은 왔다가 가버렸다네. 그에게 힘도 때맞춰 도와줄 친구도 없었지. 그가 머뭇거리는 순간 그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어 버렸다네. 구원자의 사랑,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까지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 능력을 잃었네. 이제 어떤 천사도 기뻐 데려와 치유의 능력을 주지 않는다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물결보다 강하신 분은 아직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시다네. 이제 38년 된 병자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구절에 보니까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의 명령만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즉시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들도 능력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덕자 오늘의 말씀은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병나은 사람을 다시 만나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질병이 모든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38년 동안 알았던 질병과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나 이제는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면 과거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질문도 하시고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갑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경험대로 삽니다. 그 결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삶이 피곤하며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편안해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코비드-19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일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죄의 성품을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죄에 대한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타락한 성품에서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몇 해 전에 국가의 한 기관에서 사회위기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위기지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지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건강한 사회의 경우보다 우리 현실은 좀 더 심각한 사회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첫째로는 가정의 해체였고 두 번째로는 도덕성이 황폐였고요. 세 번째로는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회위기지수에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기 마련인데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허물어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BBN 무료 성경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이라는 과정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온 가족이 함께 듣기 원합니다. 무료 성경대학에서 말씀 듣기 원하신다면 www.bbnbi.org로 들어가셔서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과목 보기를 통하여 말씀을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눈에만 보기 좋게 하려는 가식적인 행위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집에서는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여기서 참 열매와 거짓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진정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세워질 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했고요.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타락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죄로 그런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면 그것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곧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다 그분께 굴복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피조세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택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냥 뭐 하나님께 아부하라라는 말처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 아부인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생산적인 삶의 비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그냥 옵션으로 여기거나 그래서 좀 잘하면 그것으로 공치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것이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물론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사실 아주 위험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추위 가운데 따사로운 기운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고개를 쑥 내밀어요. 그 생명을 쭉 내밉니다. 그 싹을 내려고 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봤잖아요. 그냥 쑥 나온 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예. 결국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황된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인생은 사실 잠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15절로 16절을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것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떻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삶은 허탄한 자랑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악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뭐 큰 교회당을 짓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엄청난 십일조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자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했는데요. 선은 지식으로만 안다고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선이 되는 것이고 이에 실천되지 않는 선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며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우리의 게으르고 태만한 죄악을 면제하기 위해서 흘린 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정 부활을 믿고 사는 참된 부활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된 성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어나서는 또 그 삶을 시도해야 되고 또 실패하더라도 시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라남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삶의 여정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혹은 뭐 신앙행위를 구경만 하려고 하고 또 뭐 관만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입으로 자랑만 하고 꽃과 열매는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꽃과 열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허황된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악취를 풍기고 결국 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향기로운 꽃과 좋은 열매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꽃과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 맺는 꽃과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맺게 되는 꽃과 열매를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꽃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열매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헌신과 사역의 모습과 그 열매들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참된 꽃과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뭐 많이 하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헌신과 십자가와 그의 삶 모든 사역 그의 삶이 다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가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은 본래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16살 때까지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도박하고 싸움을 하는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서당에 가서 한문도 공부를 했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불량소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환경이 좋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나라가 망해.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 술만 마시고 방탕하면 어찌 되겠나. 그때 그 소리에 이 청년 조만식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그의 귓전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책망했던 선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교사님은 다른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의 시작은 바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도박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건달 생활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놓고는 이제부터 어울려 다니며 술 마시지 말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 나와 친구가 되려면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면이 변화되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가 놀랍게 삶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성실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 후에 애국자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의 주도적인 그런 민족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진정 예수를 믿어야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자 5절,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는 것은 2절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했는데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범죄하며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고 하여튼 죄와 연관된 것들로부터는 다 돌이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믿고 변화된 조만식 선생님과 같이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된 환경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간혹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아는 바를 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도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삶에도 동참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삶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결국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결코 우리를 방탕과 제약 가운데 마음대로 살며 그 피에 공로만 있으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흘림과 죽음은 오직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고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 5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정말로 죄와는 무관한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바탕으로나 정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해가는 기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기적의 신앙이기 이전에 먼저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할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먼저 그릇된 부활의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된 부활의 환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부활신앙은 우리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 그냥 신학적인 복잡한 설명이나 뭐 교리적인 설명, 뭐 성경을 주석하거나 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확 와닿죠. 저도 이야기를 읽으면서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아는 것을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보든 안 보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습니까?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신앙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부활신앙은 도리어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유행을 바라게 만들고 그렇죠?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하고 가식적인 삶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실체가 없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길을 가다가 항상 열려있던 상점문이 닫혀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에 커튼이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창문 밖에다가 작은 글씨로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가게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만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때가 됐는지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가게 안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 수리 중 하면은요. 근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과 부활이란 내부 수리인 것과 같구나.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날까지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것 같은 삶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그렇죠?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뚝딱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과 불의가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삶이고 또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인은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따사로운 은혜의 빛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받는 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왜 어떤 사람은 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터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에 샌더스라는 사람은 부활의 메시지는 아직도 삼위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계심을 일깨워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 에스 웨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생활을 끝내고 참된 부활신앙으로 다시 진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으로 참되게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빛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기만 한다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 속에서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매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운전하는 기쁨을 잠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는 분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각자의 인생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시인할 때에 우리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9번째 시간. 평양에서의 동노회 조직은 당시 평양이 차지했던 비중에 비하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평양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대변하는 천여 명 이상이 모이는 걸출한 교회들이 즐비하게 포진해 있었고, 한국교회의 신기원을 이룩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였다. 또한 탁월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갖춘 평양신학교, 즉 장로의 신학교가 그곳에 있었다.
1: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은 교회 성장의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이란 지역적 특성은 다른 어느 곳에선 보지 못한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런 열정 위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선교사들 헌신이 평양이 평양이 되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한국 개신교를 대변하는 상징적 장소가 된 평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2: 오늘 밤에 목사 안수식이 있다 이건가?
3: 오늘 치러진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시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 일로 평양 교회와 시민들은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습니다.
2: 자기 민족 최초의 목사들이 탄생하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3: 이번에 안수를 받은 목사 후보들이 만만치가 않아 걱정입니다. 하나같이 우리 일본과는 등을 치고 갈 자들입니다.
2: 나도 보고를 받아 알곤 있다. 비록 그 자들이 지금은 우리와는 등을 지고 갈 자들이지만 언젠가는 맞다트려야 하는 자들이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 자들의 동태를 더욱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그 자들은 서양 선교사들하고는 다르다. 제 민족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할 것이야.
0: 1907년 9월 17일 동노회 개최 후 그날 저녁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목사 안수식이 거행이 된다. 그날 밤 많은 청중들은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예배를 목도하기 위해 장대원 교회당으로 모여들었다.
1: 당시 선교사 벤 하이셀 선교사가 미 선교사 아더 브라운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숙하고도 은혜롭게 드려진 목사 안수식엔 예식 순간순간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고 전하고 있죠.
4: 일곱 명의 목사 후보자들이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교사들이 한국인 장로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을 한 최초의 노회장인 마포 삼열 목사가 안수 기도를 했고, 시체 의원들이 안수받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0: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개신교 최초의 목사들이 탄생하게 된다.
5: 마, 내는 어제 목사 안수받은 사람들이 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다 안 합니까?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6: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어? 서경조 목사님, 방기창 목사님, 송민서 목사님, 그리고 한석진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다들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네.
7: 그저 양전백 목사님은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만요.
6: 그렇다고 하더만 고향인 선천에 학교를 하나 세울 생각이시라고 하더구만 기래.
2: 와,
5: 학교 말인겨. 아이고야, 대단한 분이시네 얘.
6: 그분만이 아니야. 이기프 목사님은 내 알기로는 곧 제주로 간다고 하더만 기래.
5: 제주로 말인겨?
6: 예.
5: 아이고야, 그리 뭔데 말입니까?
7: 어제 노회에서 제주도로 그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정했다고 하더만.
6: 이기프 목사님이래. 성령을 받고부터 남쪽에 있는 제주로 가야 하겠다고 늘상 그래왔는데 드디어 노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는구만 기리.
5: 참말로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 단단한 각오를 우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 그거이 우리 같은 평신도 하고 다른 사명감 많이 갔네. 우리 대안의 교회들을 짊어지고 나갈 뿐이시니까.

0: 처음 목사로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들은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한국 교회가 민족 교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 것뿐이죠. 그분들을 시작으로 1909년 한국 교회는 중국과 시베리아, 일본, 그리고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까지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1: 동노회는 나라를 떠나 이국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을 위해 최건호를 시베리아로, 한석진 목사를 도쿄의 한인들을 위해 선교사로 파견하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방화정 목사를 한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다. 이처럼 비록 하나의 노회로 민족교회로의 첫 발을 내디딘 평양의 교회들은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2: 아이고.
3: 아이고야, 여기 있었는겨.
2: 어디 다녀오네?
3: 장에 댕겨오는 거 아닌겨. 아이고 참, 들었는겨.
2: 뭘 말이네?
3: 사람들이 우리 교회당을 이제는 더 높게 본다 아닙니까? 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수탈해 가려고 교회당을 지었다 하더니만은 이제는 교회에 우리 사람들을 세워놓았다고 좋아한다 안 합니까?
2: 그저 내래 들어서 알고 있지. 그저 이제 교회당을 찾는 젊은이들이 더 많을 거 아니네. 교회당에서 뭉쳐서리 외놈들과 대항하자고 말이디.
3: 그러면 교회당에서 학교를 더 많이 세워야 한다 안 합니까? 모여든 젊은이들에게 한자라도 더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니.
2: 이를 말이네.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게야. 아는 것이 힘 아니겠어.
3: 아이고 하모.
2: 더욱이 교회당에서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간다면 힘이 더 되지 않겠어?
3: 그래만 된다면 우리 손으로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네. 예.
2: 그날을 기대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리 님자나 나나 더욱 열심히 해야지 않겠어. 세상에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야디. 나중에 평양에서 부를 받은 사람들이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할것 아니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일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재정적 필요를 감당해 왔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다가 물질로 방송 선교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마련된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BBN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과 주님께서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불교 용어 속에 공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의미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때 쓰는 말이 공연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공연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의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린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공연불과 같은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것은 조금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수 있으면 참 다행일 것입니다. 공연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주고 또 그 증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해 보시고 삶을 꾸려가시는 비밴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BBN의 본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이분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어린 딸이 뜰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이 아빠, 바이 아빠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눈에는 먼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다니고 있는 아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고 어떤 산을 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8장에서 41장 말씀입니다.
4: 제38장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었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5: 제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4: 제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노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버는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섬님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5: 제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지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을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여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교갓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군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짙듬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찍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폭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호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38장에서 4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을 나눠보겠어요. 7장을 살펴보겠는데,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7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아주 그 어미하신 어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가 라짜흐인데요. 이는 개인적 증오심이나 원한 관계로 말미암아 범하는 살인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멸행위는 그런 살인죄가 아닌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리해서 집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에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 있고, 둘째는 그 땅의 원주민의 죄악에 대한 심판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실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하실까? 너무 이렇게 인본적인 면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7장 3절 4절로 가보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 또 무서운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에 빠뜨릴 위험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패시킬 수 있는 요소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은 파괴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이민 족속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몰아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합니다. 대개 그 하나됨은 하향 평준화로서의 하나됨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과 결혼하게 될 때 하향 평준화되어서 이스라엘도 우상을 숭배하게 될 개연성이 많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될 때 전도가 아니라 거의 대개가 영적인 하향 평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7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때 당시의 형편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잘 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9절 봐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 순종밖에 없는 거죠. 10절로 11절을 볼까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순종으로 대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12절 13절을 보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참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킨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에 있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승리하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장래에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일한 대로 여러분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주민을 일시에 진멸한다면 들 짐승이 날뛸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안전의 문제를 염려하셔서 그와 같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배후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7장 23절로 가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가난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추방되고 완전히 섬멸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 당신께 돌아오는지를 보기 위하여 430년이란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상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 주인이 소작농이 빌린 소작료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430년이란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그릇된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끝까지 기다리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나눠보죠. 신명기 8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국가적인 규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8장을 들어가 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계속 이 말씀은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갖고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들어갈 준비 단계를 갖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봐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 자기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축복의 장면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봐요. 우리 가운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그 역사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여행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고된 시련과 역경에도 처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할수록 스스로 잘난 체하고 자만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못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만과 허세와 자기 확신에 찬 목소리에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을 뜨거운 용광로 속을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된 시험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바탕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는 전혀 시험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따라서 저는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을 참된 신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8장 3절로 가볼까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그때 본문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본문의 그 중요한 영적 진리를 쉽게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인애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영혼의 부요함을 주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4절로 가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주 얼마 전에 신기하고 놀라웠고 또 아주 그 귀한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옷 한 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기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옷 한 가지 가지고 몇 년을 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에게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고 불평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 옷이 아직도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들이 아마 40년 동안이나 한 가지 옷만 입고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았을 때 아내들의 의상이 유행에도 대단히 뒤떨어졌을 것이다. 단지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유행이 바뀌지 않아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어쨌건 40년이나 입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또한 거기에 4절에 보면 네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부릅트지 아니했다. 어느 그 의료 선교를 하는 그 의사로부터 들은 것인데 이제 동남아에 가서 이렇게 의료 선교를 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필수 비타민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각기병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각기병의 증세 중에 하나는 발이 부어오르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종류의 필수 비타민을 섭취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들은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호 모든 영양소를 섭취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만나는 기적의 식물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육체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만나가 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처럼 놀라운 음식이 되는 거죠. 그것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사실 저로서도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나름대로의 그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죠. 청취자로부터 제가 강의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커다란 영적 위로를 받았다는 편지를 이렇게 받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또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곤 하고 또 방송을 청취하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의 다리가 부르트지 아니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준다 하는 겁니다. 만나가 바로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필수 영양분, 영적인 필수 영양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당신께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외모라든지 뭐 배운 정도, 가진 정도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평가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잣대로 평가할 것 같으면 사실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뭐 가진 것이 많습니까? 또 뭐 배운 것이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적인 공부 뭐 마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좋은 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미남으로 나오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미남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야 정말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동안이 아니라 노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런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었을 때 예수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 사람이 얼굴이 몇 살처럼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 눈에 50 가깝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네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봤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노안이지 아름다운 풍채 이런 거 없지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실제로 봤다면 아마 우리도 실망할지도 몰라요. 아, 저런 분이 메시아야? 저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아마 장가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돈 없죠. 학벌 없죠. 인물 못났지. 그 장가도 못 가는 그런 외모,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실상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실상은 구원이 필요한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많이 가졌던 인물이 잘생겼던 못났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누추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질 존재가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외적인 거 그런 거 볼 게 아니라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지옥에 가는데 정말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사람의 실상을 잘 묘사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소와 웃음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그들 속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최윤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목숨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이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라고 참 강연도 하고 웃음도 전파하고 그런 분이 최윤희 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외형적으로는 행복한 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걸 못 이겨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도사가 참 그 정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있고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았거든요. 사람들의 피로를 보셨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셔서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시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들 판단해도 괜찮고 평가해도 괜찮고 또 그렇게 대우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육신의 시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야간에서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술, 담배 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술, 담배 끊을 것 같은데 안 끊어지는 게 이 술, 담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은 사람들 제가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아마 우리 형제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가끔 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예수 술, 담배 진짜 끊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으십니다. 저절로 그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미신이라든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뭘 하느냐? 찬양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국민일보에서 읽은 그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이제 경험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동성애는 욕망이고 중독일 뿐이지 그런 절대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든지 이런 나쁜 죄악들 벗어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안 좋은 눈으로 보죠.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부도덕한 여자야,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길러 갈 때도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찾는 낮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기피하던 여자예요. 사람들 있는 데 가는 것을 싫어하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는 여자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여자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자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어때요? 사도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던 일을 하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사도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요. 여러분,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복음에는 사람을 변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킬까?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교육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중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더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마 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충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정말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새것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변화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이제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0: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이 그 말씀이죠. 16절 하반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좋은 선생님이다, 또 기독교 창시자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확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말씀이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느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 보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대우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그것도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죠. 세 번째로는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남들이 하면 자기도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죄를 은근히 즐기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나쁜 건데, 이거 죄인데,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데, 이러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죠.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죄책감이에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죄책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이런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으세요? 사람마다 정도는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한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변화가 없을까? 어쩌면 구원 못 받으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모든 것은 17절에 말씀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 이런 변화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는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온갖 죄 다 저지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하에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아십니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누구로 나가는 길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심판당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생명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모두 다 아름답고 모두 다 위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이 사랑만큼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시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걸 그냥 의무라고만 생각하니까 하기 싫은데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여기 사신을 ambassad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mbassador. 여러분, 아는 단어죠? 네, 대사입니다. 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 직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도 있고 뭐 영국 대사 다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정부를 대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사들 스트레스도 많을 거예요. 책임도 클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죠? 예. 대사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죠. 근데 그 사람들 스트레스도 많아요. 책임도 무거워요. 그래도 대사시켜주면 이거 정말 그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를 너무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축복이다 특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해 보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에 사지 마시고요. 특권이다. 영광이다. 나는 대사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불화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로 여러분 계속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왜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죽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것이 결국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쁜 순간도 가끔씩 있죠. 근데 크게 보면 인생은 수고요, 고통이요, 슬픔이고 괴로움이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본문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셨죠?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오늘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오늘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믿어야지. 천천히 해야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정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전현수 부인님이 며칠 전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빨리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본인도 모르셨어요.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영원한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바울 같이 구원받자마자 180도 달라지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나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서서히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한꺼번에 다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 습성이 순간순간 계속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하루하루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니까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나아져야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 내가 무슨 옷을 다시 걸친 것인가 누더기 그 옛사람을 다시 입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사람을 오늘 입고 내가 또 살아갈 것인가 이러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 옛 사람이 자꾸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분노를 말하되 거짓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만년을 그냥 있는 의연한 바위로, 고여서 오래 썩는 몸물보다는 광란에 밀어치는 노도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게, 당신의 피흘림이 우리의 피흘림이 되게,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일체 잠든 우리의 양심에 활활 불을 당기소서. 일체 죽은 우리의 영에 사랑을 뜨거이 불지르소서. 박두진 씨의 기도라는 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이 사랑이 당신의 가슴 속에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일을 해도 되고 삶을 해도 되고 없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지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단속해요? 이게 율법의 자리에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도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르기는 주일성 시부지 않는다가들은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금요일로 왔던 목사님 불려갔대요. 다른 교단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어떻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오늘 앞에서 이미 다 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을 통해 이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한 바를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씀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 만물보다 율법의 1.1획이 더 귀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그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의 의가 무슨 의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쪽에 정말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모든 교인들이 존경하는 아주 멋있는 목사님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분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난 이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여러분 뭡니까? 저 사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정말로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 못 들어가요.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보면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고 이 경문이라는 것은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어떻게 붙이겠어요? 팔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죽 상자에다가 율법을 양피의 율법을 아주 작게 기록한 종이, 또르르 마른 종이를 해서 상자에 담아서 이걸 띠를 이렇게 만들어 머리에 메어요. 이런 유대인들 지금도 그 의식 행할 때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머리에 붙인 거 보셨어요? 여기에 상자. 그러니까 여기에 발굴될 때 가장 작은 손톱만한 크기도 있대요. 손톱만한 상자 안에 조그만하게 기록해서 왜? 율법에 이마에 붙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붙여요? 그 상자를 만들어서 담아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팔에도 다 붙였어요? 옷을도 길게 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진짜 상자 붙이라는 의미겠어요? 말씀을 가장 앞세워라. 염두에 두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상자에 붙였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작게 붙이면 어떤 사람이 좀 크게 해온 거예요. 나는 니보다 잘 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만들어야죠. 경문띠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옷수를 길게 하라. 율법에 있어요. 옷수를 달아서 아 옷을 치는 걸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을 그랬네. 바리새파에서 요만히 길게 하니까 에스겔파 더 길게 오는 거예요. 네가 길게 나도 길게 한다. 이거 볼 때요. 어느 날 마치 카톨릭에서 가운 입고 그저 그들은 사제예요. 제사 드릴 때 가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가운 머리에 면류관 이런 거 보셨어요?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옷을 벗어 던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요즘 개신교 안에서도요. 뭐 박사학위 받는 이런 거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에 화려한 휘황찬란한 가운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크게 하면서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치험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석영과 바리새인들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순수한 거 없지만 인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돈보다 뭐예요? 명예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히 열심히 일함으로 장인으로 인정받는 거 굉장한 명예로 여겨요. 그게 목수가 되었던 뭐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정말로 그 사람이 장인이 된다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한대요. 이건 선진국이 그래요. 이 독일 같은 데는요 면도칼 컴퓨터로 만드는 것보다 손으로 숫돌로 갈아서 하는 게 컴퓨터보다 더 낫대요. 이런 사람은요 박사보다 더 존경받는대요. 그런 문화가 빨리 돼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 유대사에서 정말 명예를 존중하는데 그런데 세상 일은 10년, 20년, 30년 성실하게 그 일을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면 다 존경받아요. 명예가 드러나는 집안이 되잖아요. 한때 왜 뭐 착한 먹거리 팔에 가서 착한 식당 그런 게 있잖아요. 착한 식당. 그러면 그 집은 아 명예롭잖아요. 착한 식당. 순수하게 뭐 조미료 안 넣고 제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그런 거 한 3, 4년만 표가 나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런데 종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보이죠. 엄밀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 종교는 어떻게 해서 종교받는 게 아니라 길거리 가서 기도하는 거죠. 일부러 시간 맞춰서 기도 시간 나 길거리 딱 가서 기도하는 거 손들고. 이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외식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받는 그래서 명예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생겨버린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석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석인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존경받으니까 과부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재산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존경받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위탁한 거예요. 내 재산 좀 관리해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떼먹어버렸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는 기도 30초밖에 안 하잖아요. 기도도 1분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대회 시간에 가서 기도 시간에 다 졸았죠. 왜? 딱 시작하면 이제 어디로 교회에서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돌아가지고 한숨 자고 나도 세계를 돌고 있어요, 지금. 한 5분쯤 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하도 그렇게 길게 기도하니까 앞에 목사님이 뒤에서 종이 있잖아요. 땡! 치고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끝내버렸대. 그러니까 외식으로 기도하고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그렇게 요구도 먹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조차도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율법 다 지켰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로서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다 이 말이죠. 무섭죠? 모세의 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전문을 전했고 더 잘 지키라고 전통을 전하고 더 잘 지키라고 부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키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 그럼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실 때까지예요. 그럼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이유는 율법 조문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이후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이신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율법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아닌 성령이 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이 임하여 바울 사도가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아하,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떤을 알게 하고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지 율법 자체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거룩해요. 할 말씀이니까 거룩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능력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율법에서 없다는 것을 알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진리를 자기가 모범, 날 따라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경건을 이익의 제로 삼았거든요.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한 네가 간음하느냐? 우선은 가정이 여기는 네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을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의 그 뜻과 의미를 지키는 자가 할례 행하는 너희들 보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와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너희들은 아직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율법 조문 다 지키다고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 100% 다 지켜도 뭘 못 받아요? 마음에 할례가 안 돼요. 율법 조문 다 지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석경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최고의 이런 의의 수준이 뭐예요? 석기관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최고의 수준이 뭐라고요? 바울이 말했잖아.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석경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해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다 지켜냈는데 그 다 지킨 결과가 예수를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오늘날 강단이 복음의 강단이라 무슨 강단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는요 뭘 하자고요? 하늘에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복을 받아야 하늘에 영광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좋잖아요.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침뱉고 돌아간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야 전도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만들어 사람들에게 호객하는 것은 그것은 창기짓이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로는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꺼풀만 벗겨보니 그 안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 땅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130여 년 전에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내용은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대로 겨울에 밥 불도 안 뗐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겨울에 불을 안 뗐다니까요. 겨울에 찬밥 먹고 예배당에 왔어요. 10리 20리 걸어가는데 돈 쓰면 안 된다고 걸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지금? 고신 재건 박 그렇게 지키는 아무도 그렇게 지키는 버스 다 타고 갑니다. 그러면 안식을 히트 안 켜야죠. 안식을 불을 꺼야 되는데 불 켜는 게 일인데 안식 히트 켜고 떳떳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전기불 왜 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가 왜 무섭는지 아세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조문을 전하듯이 오늘도 온갖 적용거리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주어버려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이 꼴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요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는데요. 헌신 봉사를 잘 안 하는데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쫓아내세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목사들과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런 사람 개선시켜서 성도 안 됩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0: 엔도시 사쿠 침묵이라는 소설 정말 멋진 소설이에요. 오래전에 그 소설을 봤는데 이게 영화로 돼서 나오는데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아마 오늘 내일 간판 내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제가 추천합니다. 물론 뭐 복음적 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산과 강은 바꿀 수가 있대요. 산과 강은 고칠 수가 있고 옮길 수가 있대요. 산과 강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받아들였지만 목숨 걸고 받을 그 하나님이 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 있지만 정말로 율법 조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영에 있는지 비교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식하고 다닌다. 이건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 조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살인하는 열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 내겠어요? 바울이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을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 조문을 따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 결과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의 결과가 정말 열심히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쌓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바울 자기가 이랬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그 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난 그 의, 내가 다 이뤘다는 그 의를, 그 영을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넘겨주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에서 부활성찬에서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부터 율법의 조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요. 목사님 11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고 물어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십시오. 연보가 뭔지 잘 나고 있으니까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면 됩니다. 이게 제 답이에요. 제가 만약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그건 또다시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시면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전부를 드려도 되고요,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편이 되면 10에 2, 3조도 하세요. 그건 자율로 하는 거예요. 제가 정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전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완성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밤에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들어있어요. 헌신을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11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조문을 한다면 그거 저주받아요.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 인도와 감사로 나는 10에 1조 정도 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2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고 없어 못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지 그 양심의 자유를 누가 단속해요? 이게 율법의 자리에 앉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도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부르기에는 주일에서 11조 안 한다고 하더라. 이단성 있는 거 아닌가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금요일로 왔던 목사님 불려갔대요. 다른 교단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오늘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다. 3절부터 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편지라 그러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먹으로 쓴 것 뭐예요? 율법의 조문.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복음. 십자가 완성. 이미 새 언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옛 언약 돌판에 기록되죠. 새 언약은요 마음에 기록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기록돼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에 기록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에요. 이야, 내 이름을 봐라. 내가 이 교회당 이래 잘 지었다고. 내가 18년도 복음을 이래 지냈더니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이야, 이걸 봐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은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되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 조문을 전하고 있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의 설교 자체를 성경의 텍스트보다 더 높여요. 실제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목사의 설교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성경 유치하고 그 목사 설교 들으래요. 물론 성경을 오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읽으면 우리 망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읽을 때 그것을 통해 복음을 보지면 우리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임하면 율법 조문을 보고서도 은혜를 알아요. 나는 왜 저주받아 마땅하고 나는 왜 지옥가에 마땅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게 돼요. 율법 조문을 봐도. 그래서 영이 임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특정 교단에 오라. 특정 교파에, 특정 교회에, 특정 사람의 말을 따라 이 사람이 성경을 완벽히 해석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도 율법주의로 갈 농후한 징조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만이란, 우리만. 나만. 이게 전부 엉터리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밝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복음 전한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율법 조문을 하면 죽이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요. 잔소리 제가 하면 500가지도 더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500가지도 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그런데 그거 다 저거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율법 조문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왜 율법 조문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사여집니까? 자기의 의가 사이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만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의가 아닌 다른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돌에 새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거 제가 옛날에 그 진해 그 북부교회 교사 세미나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그 예수 수련할 때도 이 말씀 드렸는데 모세의 수건이 그 왜 가렸냐. 하나님의 영광을 40일 동안 죽이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점점 광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니까요. 수건으로 광채가 안 보이도록. 왜 가렸느냐?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저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라. 이게 영광이 십자의 영광이에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뭐가 빛이 나서요? 천사같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십자가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도 바울이 이 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도 십자가로 완성하고 바울이 복음을 기록할 이때까지도 심지어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뭐가 안 벗겨져서요? 수건이 안 벗겨져. 수건이 안 벗긴 채로 신약을 읽으니까 신약도 뭐로 전해요? 율법 조문으로 전하죠.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벗겨지면 구약을 봐도 신약을 봐도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우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유를 얻는 거죠. 율법의 조문이 아닌 그 영이 임하여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듣고 아멘하면 그것도 죽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완성을 전합니다. 그 십자가의 완성이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종교에 매이는 게 아니라 율법 조문에 매이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율법의 조문에 매여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로 다 이뤘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복음의 자유, 그 놀라운 감사, 그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표정이 어떻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사람이 웃으면 몸의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1분 동안 웃는 것은 10분 동안의 운동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를 14%나 생성하며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서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과 또 성인병 예방은 물론 여러 질병까지 치료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을 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대인관계도 아름답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을 주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평생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때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타인을 대접하는 것을 심지어 낯선 자와 적군을 향해서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낯선 자와 당신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 이사온 사람이나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인가요?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하루의 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짜증을 내거나 힘든 얼굴을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함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의 웃음에 전염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번 거울을 쳐다보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시고요. 그 미소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밝은 미소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보시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 결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맨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서. 안녕하세요. 태국의 독특한 풍습으로 신당이 있습니다. 신을 모셔놓은 축소형 집이죠. 마치 집이나 사업장에 두드러지게 놓인 새장처럼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영이 살고 있으며 그 영에게 선물을 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집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태국 여성은 방콕에서 자라는 동안 보호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은 예상치 못한 근원으로부터 찾아왔죠.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예요.
1: 패터 언니! 언니는 왜 항상 나에게 침을 뱉어?
2: 네가 우리한테 불행을 가져왔잖아. 너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고.
1: 그만 때려차요, 오빠! 그만해!
3: 네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았잖아! 넌 그저 거짓말쟁이의 도둑일 뿐이야. 넌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될걸!
1: 오빠가 틀렸어!
2: 넌 저주받은 애야!
1: 아니야! 할머니가 나를 지켜줄 이 신상을 주셨어!
3: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넌 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될 거야! 절대로!
0: 조상에 대한 자부심과 가난의 현실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될까요? 그 화해가 찾아왔을 때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맨 루턴의 실화 간증입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맞으셨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7명의 자식을 낳아주셨습니다. 저는 막내딸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불교 남자 수도원에 1년간 지내다 오게 했죠.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비우신 동안 첫째 부인은 아버지의 돈을 모두 챙겨 달아나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실성하고 말았죠. 어머니와 저는 정글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9살 때 우리는 방콕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제 손이 형제들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해 하셔서 그 일을 큰언니 칼리에게 위임하셨답니다.
4: 엄마가 옷을 내다 팔러 시장에 가시려면 새벽 전에 집을 나가셔야 해. 너도 이제 혼자서 아침밥을 차려 먹을 만큼 컸잖아. 아침 6시 30분에는 버스 타러 나가야 해. 안 그럼 학교 늦을 거야. 알겠지? 버스 번호 틀리지 않게 잘 보고 타고, 그리고 가는 길에 아무하고도 말하면 안 돼. 사방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0: 저는 불교 사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방콕은 어린 소녀들을 유괴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저는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서 낯선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면 거리 노점 상인이 저희 아버지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셨는데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차이 오빠와 칼리 언니는 그들의 규율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저를 마구 때렸죠. 그리고 패터 언니는 정서가 불안정했습니다. 전 반에서 두 번째로 키가 작은 여자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꾼이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차이 오빠가 제게 타이 킥복싱을 가르쳐주었는데 가차없고 혹독한 방식으로 저를 훈련시켰죠. 12살 때 저는 반에서 가장 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남자아이였고 전 남자아이들의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 해 칼리 언니는 한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답니다. 그 후 언니는 완전히 달라져서 고향에 찾아왔죠.
5: 모두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6: 네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칼리. 혹시 네가 팔려간 건 아닐까 염려했었어.
5: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에요, 엄마.
6: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
5: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7: 난 그런 분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4: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지. 그 점을 잘 생각해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잖아? 하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죄값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좋은 소식이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이야.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 원하셔.
3: 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글로 기록된 말씀도 주셨어. 이게 바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담은 성경이야. 난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두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0: 우리는 그날 모두 기도하며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구했습니다. 불행히도 언니는 회개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저도 영생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길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까지 힘든 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앞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빠인 탄은 우리 영혼의 원수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포할 단호한 행동을 취했답니다.
8: 신당 따윈 더 이상 필요 없어요.
6: 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8: 우린 더 이상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
6: 제발 그냥 좀 내버려 둬. 넌 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서 그래, 타.
8: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든지 아니든지 둘 중 선택하세요, 엄마.
7: 그렇다면 나도 외할머니가 오래전에 주신 이 작은 신상을 갖다 버려야겠어.
0: 우리는 칼리 언니와 형부가 설립한 선교센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학교에서 제가 믿음을 고집해서 따돌림을 받자 제가 13살 때 언니가 학교에서 저를 빼내어 주었답니다. 1년 후 단기 선교사들이 찾아와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들 중 한 명은 미국인 수학교사였는데 이름은 브라이언이었고 44살의 미혼이었습니다. 그는 새 신자들을 아주 친절히 양육해 주었죠. 저는 모든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답니다.
9: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나무가지와 나무의 관계와 매우 유사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있다면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넘겨드리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7: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9: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애워야 돼.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란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다음 배운 것에 순종해야 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0: 네 번의 여름 동안 브라이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살았고 저에게 수학과 영어 개인 교습을 해주며 피아노 레슨까지 해주자 저는 그의 부드러운 방식에 사랑을 느꼈답니다. 정서가 불안정한 언니인 패트를 포함해 많은 태국 소녀들이 브라이언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6살이던 해 여름이 브라이언이 태국에 온 마지막 여름이 되었죠. 그가 떠난 후 그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같은 해에 칼리 언니와 형부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선교센터는 경건한 태국 여인인 분의 손에 맡기고 갔죠. 저는 3년 넘게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공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용돈을 저축했답니다. 반면에 차이 오빠는 더욱더 사악하게 변해갔습니다.
6: 차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0: 네. 엄마가 외출하신 동안 집에 불쑥 들어와서 돈을 가져갔어요. 제가 저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더니 제 뺨도 마구 때렸어요.
6: 아니, 내가 며칠 전에 그에게 돈을 좀 줬는데.
0: 오빠에게 돈 주지 마세요, 엄마. 제발요. 오빤 그 돈 마약 사는 데 써요.
6: 그게 내 아들이야.
0: 오빤 무책임해요. 분도 그렇게 말했어요.
6: 그 여자가 뭘 한다 그래. 그 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맴. 그 몹쓸 여자애가 네 오빠 마음에 상처를 준 다음부터 그렇다고.
0: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오빠도 타 오빠처럼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엄마도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오빠가 정말 뭔가 나쁜 일을 저지르기 전에요.
6: 내가 목사님 거 상의해 볼 거야.
0: 저는 또다시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잤습니다. 그러나 오빠만이 제 삶의 가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언니 패트도 가끔씩 이성을 잃고 어머니와 저에게 욕설을 퍼부어댔으니까요. 한 번은 언니가 저를 계단에서 밀어서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1년이 채 못되어 우리 가족은 믿음에서 멀어졌고 저는 일부 반항적인 이웃 아이들과 어울림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리더가 되었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답니다. 분 아주머니는 차이 오빠에게 맞서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아주머니를 닮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어머니를 노하게 했죠. 저는 분 아주머니에게 오빠가 어떻게 저를 성추행했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교회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자 저는 비밀을 누설한 그 아주머니에 대해 원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한 사람을 잃었죠. 브라이언에게서 온 편지들은 제외하고요.
9: 유혹이 찾아올 거야, 맴. 그러니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기억하렴. 사탄이 계속해서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을 함으로써 유혹했을 때 보이신 본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0: 제 마음의 생각과 의도는 제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점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 읽는 것을 중단했죠. 10대 후반에 저는 여전히 매우 작았지만 대담하게 불량배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욕을 하면 저는 불량배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그들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들 앞으로 뛰어들어 치이기를 바랐습니다.

0: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러나왔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결코 무례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저를 좋아했던 한 남자아이와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를 제외하고요.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말투로 알렉이 말했죠. 얘는 내 여자야.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래들과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 후 한 지역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폴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술집에 가자고 했죠. 저는 집에서 몰래 나와야 했답니다.
1: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는 저 남자 누구니, 맴?
2: 알렉이야. 완전히 내 그림자야. 늘 근처에 있어.
1: 아주 잘생겼는데?
2: 이상하지만 나도 조금 마음이 끌려. 하지만 무서워.
1: 야, 그냥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2: 나 어느 남자든 다룰 수 있어.
1: 네가? 너 아직 술도 안 마시잖아.
2: 맥주는 한 모금 마셔봤어. 그런데 맛이 역해.
1: 그렇다면 어떻게 남자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2: 난 이미 알렉을 이겼어.
0: 새벽 4시에 술집에서 나와 동틀 무렵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 온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머리 손질을 하러 갔죠. 그런데 미용실에서 알렉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가 미용실 주인의 오빠인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죠. 그 미용실 주인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알렉과 저는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3: 그 술집에 가본 게 몇 번이야?
2: 두 번.
3: 너 정말 운이 좋은 거다. 특히 너처럼 예쁜 경우엔 나한테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자식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술집에서 예쁜 여자애들을 데리고 나오거든. 그리고 여자애들이 경계가 느슨해질 때면 약을 먹이고 납치를 해.
2: 난 술 안 마셔.
3: 어쨌든 다음번에 갈 땐 나도 같이 갈 거야.
0: 저는 점차적으로 그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의 영이 불편했습니다. 비록 제가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에게도 함께 교회에 가자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응했죠.
2: 첫 번째 교회 예배의 소감은 어땠어?
3: 마음에 안 들었어.
2: 당신도 목사님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분이 당신의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3: 다신 거기 가지 않을 건데 뭐.
2: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알렉. 그분이 없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야.
3: 난 절대로 기독교인은 되지 않을 거야. 알아들어? 절대로!
0: 그 말로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있는 성경의 경고하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알렉은 저를 친가족보다 더 잘 대해주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알렉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3: 너희 오빠가 널 때린다고?
2: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거든. 차이 오빠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3: 아니, 왜 어머님은 오빠를 막지 않으셔?
2: 만약 엄마가 그러셨다간 오빠가 엄마를 밀어버릴걸. 게다가 다른 오빠인 타는 지금 집에 없어.
3: 네가 괜찮다면 내가 그 오빠를 손봐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선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어. 혹시 너만 좋다면 너희 오빠를 청부살인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어.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하도록 말이야.
2: 우리 오빠가 나를 아무리 심하게 대한다 해도 난 그렇게 못해.
3: 넌 정말 다른 여자들하고 다르구나.
2: 내 친구들이 그러던데 당신 마약 딜러라며? 사실이야? 대답해.
3: 이렇게 하면 네가 진정이 될까?

0: 여기. 네가 전에 받던 것보다도 많은 돈이 있어. 2시간 전에 이 돈을 벌었어. 이거 네가 다 가져도 돼. 가서 쇼핑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사라고.
1: 소문이 정말 맞구나. 그 더러운 돈 집어넣어. 난 그 돈 싫어.
0: 야, 넌 정말 내가 만나봤던 여자들하고 다른데.
1: 당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다 사랑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0: 난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난생 처음으로 더 잘 살고 싶어졌어. 나 남부로 돌아갈래. 우리 형이 지금 가족 고무 농장을 돌보고 있거든. 그건 힘들지만 정직한 일이니까. 그런 다음에 너와 결혼하고 싶다.
2: 알렉은 정말 남부에 있는 그의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 차이 오빠가 저를 위협하자 저는 간절히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남부에 있는 알렉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어머니에겐 학교 캠프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기차표를 사서 알렉에게 전화를 하여 저를 위해 호텔방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기차역으로 마중 나왔답니다. 알렉은 저를 그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그는 저에게 해변과 산 그리고 폭포,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코코넛 나무 등을 보여주었죠. 다음 날 방콕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다시 한번 저를 지켜주었는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의 보호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은 아직 제 인생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그에게 돌아가게 할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요.
3: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하셨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러기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주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기쁨과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저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0: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람들은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비밀을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욥이 일기위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현 시대의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욥기서 36장 27절 28절은 증발을 통해서 내일의 비가 구름으로 변화하는 물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도 강물이 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을 다시 채우는 바다로부터 강으로의 물의 역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엽기가 쓰여진 지 오랫동안, 전도서가 쓰여진 지 600년 이상이 지난 후 주전 350년이 되어서야 아리스토텔이 비로소 물의 순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41년 한 과학자가, 그리고 갈릴리오가 1593년에 발명한 온도계와 토리셀레가 1643년에 발명한 기압계를 이용하여 구름은 증발한 물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엽기서 37장 9절과 전도서 1장 6절 둘 다는 1940년에 마침내 확인된 바람과 날씨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위성 일기 사진을 보기 전에 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성은 분명하게 이들 성경 구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인정하는 많은 사실들이 원래 성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와 같은 단순한 것에 관한 성경 수준의 지식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 과학은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지갑 속에 적어도 몇 장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 카드 가운데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바로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홍보 카드입니다. 앞부분에는 BBN 홈페이지가 실려 있고 뒷면에는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ITL 카드를 매년 수백만 장씩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론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리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찾아 듣다 보면 참으로 많은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음악들은 그들만의 음악에 대한 애착과 원칙을 가지고 들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어 방송 또한 저희들만의 방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말씀과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만을 온전하게 불려지는 것이죠. 요즘 교회 음악 또한 세상적인 음악이 침투되어 변질되어지고 접목되어져서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BBN 방송은 지난 세월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순수한 찬양만을 성경적인 원칙과 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골라 방송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악들과 많은 차이를 두고 방송하기에 때로는 청취자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만을 전함으로써 잘못된 음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오로지 성경적으로 제대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왕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거절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은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창조의 첫날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시 드러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으로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지난 30년 이상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언제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타내는 것 이상을 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세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사탄은 이 완전한 사람이 자기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첫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거였어요. 사탄은 아담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지배 아래에 두고 싶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될 거예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려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거룩하신 분을 또다시 유혹해 보았어요.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 지배권을 훔친 거예요. 지금 영광의 왕께서 그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가 짓밟아버릴 자에게 절하면서 되찾지는 않으세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탄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죄를 지으려는 욕심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유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과는 달랐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아담을 죄에 빠지게 유혹했을 때 아담은 졌고 사탄이 이겼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졌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첫 사람은 우리를 사탄의 죄와 죽음의 왕국으로 인도했어요. 둘째 사람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깊은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 유명한 축구선수가 스포츠 경기장이 아닌 무대에 올라가서 어느 교도소에서 300명의 수감자들에게 이사야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유명한 운동선수의 멋진 경기 얘기가 아니고 다 깨어지고 상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도소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배실에 예배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답니다. 사람들은 함께 울며 또 함께 기도를 했답니다. 끝에 가서 27명의 수감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스스로 만든 탐욕과 이기심과 또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날 아침 교도소에서 나는 중심 구절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 그 구절은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18절에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삶을 드렸다고 해도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떤 분인지 진정 어떤 분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죄에 갇혀 있나요? 자신의 깨어진 삶에서 풀려나와서 자유를 누리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가졌을 때 그동안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미국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벤나이스에 있는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한때 그 유명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죠.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당 앞에 보니까 북세일즈를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가보았더니 책 한 권당 무조건 1불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법 좋은 책도 많은데 1불이라니 이런 횡재가 있냐 해서 멈추었어요. 저나 저희 집사람은 세일 자는 곳이면 일단 멈춥니다. 혹시 건질 게 있나 해가지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와이프는 세일즈를 해도 제대로 된 걸 건지는데 저는 꼭 쓸데없는 거 샀다가 버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법 괜찮은 책 하나 건졌어요. 아쿠아 철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아쿠아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직역하게 되면 물교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은 오늘 이 시대를 퍼스트 모던 문화의 물결이 흐르는 그런 시대로 보고 그 물결 속에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의 물결에 뜯어내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나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방법, 뭐 리더십 스킬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실제적이고 탁월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와 같은 것만으로 이 강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회를 삼킬 듯이 달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과연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물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속화의 물결을 뒤집을 만큼 더 강한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능력인 성령이 온 교회를 덮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변화와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아쿠아 철치, 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나약하고 무능력한 것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뭐 나를 물로 보느냐, 물 먹인다, 물 태우 뭐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물에 대한 컨셉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도 필수적이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교회에는 물이 많아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지 은혜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지 생기가 주어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일으킨 동력이 바로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는 세상에 포위당한 듯한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 문화 가운데 포위당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왜곡된 유대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타락한 그레코 로만 문화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교회를 압제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숨죽이면서 겨우 생존할까 말까 한 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유혹과 압제를 깨뜨리고 오히려 세상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떻게 약한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막강한 로마 제국을 뒤집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조직력 때문일까요? 좋은 전략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더십 스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생수가 교회를 교회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가 파워를 갖게 됩니다. 성령이 가득 차게 되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 성령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성령의 강물에 잡히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이건 개인이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에 잠긴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물이 다시 우리 개인 삶 속에 흐르게 할 수 있을지, 혹은 성령의 그 물결이 교회를 덮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사역을 생기 있게 만드는 비결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컨셉이 12절에 나와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지체가 많은데도 한 몸이고 또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를 이루는 유니티, 이것은 유니폼이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똑같은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통일성을 이루는 것. 이와 같이 교회를 통일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이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favorite term이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교회는 유기체다 그런 뜻입니다. 오르가니즘이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드를 타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아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조직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나이제이션이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르가나이제이션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행정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직접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면 생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다스리게 되면 교회에는 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으신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변화를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참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때에 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몸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Body of Christ,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 침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Baptism by the Holy Spirit,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By one spirit we all were baptized into one body.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baptism of the spirit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때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표현된 침례받는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지만 헬라 문법을 보게 되면 aorist tense라고 하는 특별한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point action, 단 한 번도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텐스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요, 성령 충만은 repeat 되는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성령 충만의 시제는 present tense, repeat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충만 받았지만 내일 충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충만 받고 충만 받지 못하는, 이 성령 충만은 repeat 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성령 침례를 구원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싶은 면이 있습니다. 만일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굳이 뱁티즘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침례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일종의 비유법인데요.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을까? 이 뱁티즘의 의미가 뭔가요? 이 뱁티즘, 이 말의 근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이멀스한다.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신약 성경 공부하신 학자들은 다 그리합니다. 이 뱁티저 혹은 뱁티스마, 이 말은 이멀스한다, 디핑한다, 푹 잠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뱁티즘 받으실 때 머리에 살짝 바르고 나오셨나요? 푹 잠그셨나요? 푹 잠그셨어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너희도 침례주라고 할 때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잠그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고용한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그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단순한 거듭남의 사건, 구원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후에 나의 삶이 성령에게 잠겨지게 되는 사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리 성령에 잠겨지게 되는 사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baptis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13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You are given one spirit to drink. 이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시고 마시는 지속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잠겨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지 내 삶이 변하고 이랬던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강에 잠겨야 돼요. 성령에 푹 잠겨져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성령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가 가장 강할 때일까요? 성령께서 다스릴 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다스릴 때가 아닙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스릴 때가 아니라 어떤 조직체나 시스템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권자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면 세상의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잠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강물에 잠겨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강에 잠겨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잠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이에요. 바른 역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바른

네 군데 더 나와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 다섯 군데 은사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은사들을 중복되지 않게 은사들의 숫자를 다 카운트하면 몇 개 정도나 될까요? 20개가 나옵니다. 20개. 20개 은사.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독신도 은사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 독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로 취급한다면 21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순교하는 것, 박해, 선교사, 중보기도, 귀신 쫓는 것, 가난까지도 은사로 보았어요. 아무나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사.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자발적인 무소유를 말합니다. 우리 아시시 성인 같은 성 프랜시스 같은 분이 바로 연사에 해당할 수가 있죠. 마리아와 같은 것들을 다 카운트한다면 토탈 27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게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수임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유니크한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시기한다든가 흉내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죠. 우리 찰스 피터 웨그너입니다. 풀네임이. 풀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를 역임하시던 분이죠. 지금 물론 은퇴하시고 사실 요즘은 조금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뉴 아포스톨릭 레포메이션이라는 그 운동에 관여를 하시면서 조금 영적으로 약간은 좀 익숙하게 나간 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풀러 신학교에서 티칭하실 땐 그렇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근전하셨고 쓰신 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래 사역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항상 부러워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었어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면은 초청을 하면은 수천 명이 결신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도 빌리 그레임처럼 한번 설교하면 이렇게 많은 자들이 결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빌리 그레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제스처를 따라서 하고 그분의 억양, 노스캐롤라이나 억양이 있습니다. 독특한 억양이 있습니다. 그 억양을 가지고 발음을 하고 심지어는 설교할 때 The Bible Says, 이거 빌리 그레임의 18번이잖아요. The Bible Says를 설교 때마다 수십 번 연발을 했어요. 이와 같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교를 마친 후에 초청하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이 대중전도가 안 된다면 그럼 개인전도를 해보자. 그때 자기에게 전도 가르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 교수님은 버스를 타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버스에서 내릴 때쯤이면은 그분이 예수 믿고 결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버스에서 내릴 무렵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접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되어드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빌리 그레임처럼 될 수가 없고 왜 나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결신시킬 수가 없을까? 이분이 스트러글링하며 기도하던 중에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The Evangelist, 이게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 전거자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피터 웨그너는 자기에게 그 은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가르침의 은사와 영적 능력의 은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한 결과 신학교 교수가 되고 영적 운동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거나 누구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바른 역할을 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채워주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워주심의 축복. 우리 13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침례를 말한 후에 성령을 마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 drink the spirit. 성령을 마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심에 대한 이유를 한 이유가 뭘까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마름이 없는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포림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누구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 가진 분이 계세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 시큐리티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남에 대한 갈증 가진 분이 있습니다. 론리니스, 이 고독함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명예에 대한 갈증, 칭찬에 대한 갈증, 인정받음에 대한 갈증, 각양각성의 갈증들을 우리 모두가 안고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 자체가 척박한 환경입니다. 메말라 있는 땅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마른 이민의 삶을 살면서 목마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에 무엇을 통해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상 물질을 통해 가능할까요? 혹은 쾌락의 술잔을 들이킴으로써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잔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갑부가 있었잖아요. 항공사업과 영화사업으로 에비에이션 비즈니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통계에 보게 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겼던 재산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6 billion, 66억 불의 돈을 남겼던 그야말로 재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삶이 화려했는지 그가 진 피르스라고 하는 영화배우와 결혼을 하고 그 외에도 헐리우드의 수많은 여자배우들과 연문을 뿌렸던 사람, 가장 화려하고 쾌락을 누리고 돈이 많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 다 아시죠? 말년은 진짜 쓸쓸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호텔방에서 혼자 있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발견이 됐어요. OCD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세균 감염에 대한 강박관념인데요, 혹시 누구라 접촉하게 되면 세균에 감염이 될까봐 사람들을 멀리하고 접촉을 못하게 하고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만든 가운데 홀로 살았어요. 이분이 어느 호텔 방에서 발견이 됐을 때 아무도 이 사람이 하워드 휴지인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너무 길고 손톱은 깎지 않아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코수염도 길고 더구나 영양실조로 바짝 마른 가운데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하워드 휴즈를 휴스턴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가던 비행기 안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66억 불을 가진 부자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세상이 주는 잔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마셔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이 나에게 안겨주는 세상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치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시고 말랐던 나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생기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처음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유명한 초청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장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금형절이 끝나는 끝날 그날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 생수가 뭐라고 하셨어요? 39절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가슴 속에 부어주시는 생수를 받아야만 목마름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목마름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의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고 성령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정말 채워달라는 기도, 성령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때 참된 기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가란 심령,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채우심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자체가 생명의 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이 사실을 가장 그래픽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훼파되어지고 불타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훼파와 동시에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셨죠. 그게 에스겔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주어진 후에 그 다음 주신 환상, 이것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환상,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1천 척쯤 지났을 때 재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또 1천 척쯤 지난 후에 재보니까 무릎까지 왔어요. 또 1천 척이 지난 후에 그 강물의 깊이를 재어 보았더니 허리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또 1천 척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목까지 찼을 때는 쉽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잡힌 상태가 아니에요. 발목까지 있는 신앙. 근데 무릎까지 가게 되면 조금 불편해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까지 가게 되면 많이 컨트롤 당해야 돼요. 이 허리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허리를 꽉 붙잡으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께서 내 허리까지 채워 있으면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강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말은 물 속에 잠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강물 속에 푹 잠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 강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꽉 잡게 되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장악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잡힌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잡힌 인생이 됩니다. 성령의 강물에 나의 전신이 잡혀지게 되면 그때 참된 차원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강수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40장 8절 말씀에 하면은 아라바 바다까지 갔다 돼 있어요. 아라바 바다는 오늘날의 사해를 말합니다. 죽음의 바다. 거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사해인데 그 사해 바다에 성령의 강이 흘러가니까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 과실나무 열매가 열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Exactly 똑같은 일이 성경 기록에 하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귀의 다락방에 있던 그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자 그 성령의 강수가 예루살렘을 적시고 그것이 온 유대 땅을 적시고 그 성령의 강수가 사마리아 땅을 적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땅을 적시게 된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운동이고 오늘날의 선교 역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이 성령의 강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 성령의 강이 그곳에 흘러가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의 삶이 이 성령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재원신하고 나를 통과해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열매가 꽃을 피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8일 한생명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어떤 행사나 연례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날 몇 명이 올지 I don't know.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 성도가 늘지 안 늘지도 I don't know. 그건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사랑하시는 그 한 생명을 내가 품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복음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성령의 흐름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행진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월 8일까지 우리 온 교회가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날 우리가 모셔야 될 그 생명이 그날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내 심령이 말라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도 없고 마음속에 시험만 들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막혀놓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나의 마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비안 사역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사역에 물질로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재정 상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비비안 사역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방문하시면 오늘부터 BBN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임찬혁 강사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민자들은 미국을 비크리스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미국 기독교를 비유럽화시키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한 50개 주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천개 정도 거의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4천명에서 한 5천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 그 소수민족들, 한국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들도 이 북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동역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꼭 선교지는 그 오버데어라는 그런 개념을 정말로 이제 깰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미션에 몇 가지 그 디멘션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그 재팬에서 마리칸 선교단체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계, 일본 분들이 하는 선교단체, 60년 이상 된 선교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남미 선교 디렉터로 있으면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일본 그 디아스포라 교회들 지도자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걸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재팬에서 아메리칸 철치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904년에 생긴 교회인데 이름이 윈터스버그 철치라고 윈터스버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1900년도 초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쪽에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 있는 그쪽에 옛날에 딸기밭이 많았어요. 그쪽에는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to the diaspora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든 거예요. 1904년에.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Japanese American들, 그 1세 보면은, 2세, 2세, 3세, 4세 그래요. 1, 2, 3, 4. 그러는데 자기 자신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Mission among the diaspora. 오케이? 됐죠? 그럼 Mission with the diaspora. 그러면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저처럼 이제 Korean American이나 Chinese American이나 이제 결혼하는 이제 백인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Japanese American에서 이제 Asian American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게 됐어요. 멤버십 베이스가. 됐죠? Partnership. 그러면서 이제 Beyond the Diaspora는 이분들이 이제 더 나가서 그 북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원주민들한테 가서 사역을 한다든가 cross-cultural이죠.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케냐나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데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그 교회를 개척하고 자 그럼 이제 트랜스내셔널이 되는 거죠. 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는 거죠. 됐죠? 디아스포라 미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트로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자체는 그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거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고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구속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게 필요하죠. 다만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만 왔나? No, I don't think so. 그러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룹도 여기서 말한 디아스포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인 디아스포라도 되지만은 비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세계 곳곳에서 온 디아스파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있음으로써 좀 더 이 복음에 오픈이 되고, 복음을 이렇게 가서 전하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고 또 가격도 싸고, 그래서 몇 가지 그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그 모델을 다민족 다문화 사역의 모델들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새빵살이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한 소수 민족 그룹이 다른 그 민족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세입자로 그냥 테넌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로드하고 테넌트의 관계예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이제 1980년대 이제 90년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만 해도 한인 교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자체 교회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들 많이 빌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참 구박을 많이 당했어요. 뭐 김치 냄새가 난다,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왜 교회를 청소하지 않느냐, 컴플레인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인 교회들도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자체 교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 교회나 뭐 다른 아시아,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라오스, 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몽고 교회나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한인 교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구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옛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호되게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뭐 담임 목회를 안 하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소수민족들 저희 한인 교회보다도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왔을 때 뭐 교회 재정에 큰 지장이 없다면은 뭐 한 달에 뭐 천불, 이천불, 삼천불 받는데 그거를 세계 선교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그냥 환대하면서 호스트하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한 부서 모델은 하나의 그냥 부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보통 그 한인교회 EM은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dependent 모델이고, 그러니까 의존형이고, 하나는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고, 또 하나는 independent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모델인데, 그러니까 dependent 모델은 여기 있는 게 한 부서로 있는 거예요. KM의 한인 교회의 한 부서로 그냥 영어 하는 애들이 모여서 뭐 대학생이나 뭐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부서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디펜던트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는데 당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서로 한 지붕 밑에 두 가지 살림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모델은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고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EM이 자기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해가는. 이제 다중교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수민족이 그러니까 한 주류 교회에 그러니까 한 이제 소속이 되면서 각 민족별 그 회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컨그리게이션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 모델은 네, 교회가 아니면 교회들이 계획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단일 소수 민족 혹은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후원하는 경우. 샌프란시스코에 저쪽 이스베이라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버클리 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프간 철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교회인데 그 베이에리아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중국교회하고 백인교회하고 셋이 중형 한 500명 이상 되는 그 세 개의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한 그 아프가니스탄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아프간 그 교회를 거기다가 철치 플랜팅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시스터 철치 비슷하게 그런 그러니까 교회 개척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역은 여러 개의 다른 민족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소수 민족 교회 혹은 다민족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 뭐 이것도 뭐 비슷한 케이스고요. 입양 모델인데, 그러니까 입양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몽고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이 교회를 입양을 해서 그 교회를 격려하고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근데 그 입양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저기 보니까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망설인 이유가 좀 입양이라는 그 어감이 좀 내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렇게 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입양할 때 우리가 어린 아이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티네이저를 입양하지 우리가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입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상하에 그러니까 요새 한국에서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같은 어감이 뉘앙스가 풍겨요. 아직까지 그 어떠한 그 단어로 대처할지 몰라서 그냥 입양이라고 옵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동화 모델은 시뮬레이션 말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커다란 그 호스트 철치가 있고 거기에 모든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많은 다 민족들이 모여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영어로 진행되고 이제 미국 스타일로 진행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민족 그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LA 맨하탄에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그 리디머 처치 거기가 그 한인 그러니까 1.5세 2세들이 가장 많은 많이 가는 EM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그 다른 민족들이 가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단순히 2세뿐만이 아니라 3세뿐만이 아니라 1.5세도 있고 1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다민족들이 그 하나의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흡수가 돼서 거기에 이제 동화되는 거고 이제 멀티처치 모델은 이제 다교회 모델이에요. 여러 교회에 다른 소수민족이 한 주류 교회의 건물을 사용하지만 각 민족 그룹이 독립된 모임의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다민족 모델이라고 한 교회의 구성원이 여러 소수민족 그룹의 사람들이고 다민족 예배의 형태로 모이는 경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Evangelical Student 그 Fellowship이라고 거기에 가면 이제 아시안들이 한 3분의 1, 라틴어들이 한 3분의 1, 아프리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칸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한인 그 일세 목사님이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를 그 이제 세운 그런 케이스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게 교회에 이렇게 한 수십 개의 그 국기들이 쫙 있어요, 벽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멤버들의 그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합, 뭐 짬뽕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설명한 그 모델들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된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가주에 제가 아는 교회 이제 헤셀 초치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교회가 한 75년 이상 됐어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또 그 교회 또 라티노 교회가 또 있고, 거기에 보면 또 태국 교회가 이렇게 모여요. 근데,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 세 개의 그 congregation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다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중국 교회가 몇 년 전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그 그냥 하나의 그 식구로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합치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쪽에서 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소만 빌려서 썼으면 좋겠다. 장소를 빌려서 쓰고 렌트를 주고 이렇게 몇 년 하다가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이사를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짬뽕 그런 모델이라고 복합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이 보면 이제 translation, 통역 모델인데, 그러니까 예배나 성경 공부할 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남가주에 있는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그 중국어로 이게 통역기로 통역을 해요. 동시 통역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스페니시나 뭐 러시안이나 그런 거 하는 것을 저희 시카고 지역에서도 제가 봤고요. 아, 그다음에 셀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지금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 얘기인데 저 오렌지 카운티 그 캘리포니아 얘기를 잘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남가주에서 이제 15년 살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는 예배는 뭐 다 영어로 드리는데 그 셀 그룹을 그러니까 스몰 그룹을 그러니까 언어로 나눠서 해요. 주중에.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 그룹이 있고 스페니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하우스 처치도 있고 멀티 제너레이션은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 하는 데는 1세, 2세, 3세가 같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1세, 2세, 3세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특이한 사실이 보세요. 이거는 단일 민족, 다문화, 다세대, 다언어예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한국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1세, 2세, 3세라도 한인이니까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문화예요. 왜냐하면은 1세, 2세, 3세가 1세하고 2세하고 다르고 2세하고 3세하고 달라요. 다세대는 3세대가 모였으니까 다언어는 영어하고 한국어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봤다시피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다민족, 다문화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0: 다민족 단일 문화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 정책 이렇게 다문화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다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그렇죠? 많이 안 들어봤죠. 다민족 정책이라고 들어봤어요? 왜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문화는 많이 써요. 평상시에 항상 쓰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정책. 근데 다민족은 안 써요.
1: 우리가 단일 민족이니까 그거를 해치지 않는 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렇게 흐리지 않는 건가요?
0: 저도 그런 생각 해요. 저도 그걸 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 오든지 간에 한국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국인화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다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피부 색깔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한국인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몇 년 전에 그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총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고 독일의 메르켈 그 총리가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다민족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세 나라에서.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그들은 동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 블란서에 왔으면은 블란서화 해라. 블란서어 말 배워라. 내 그 무슬림들 히잡 쓸 때 딴 사람들은 왜 안 쓰는데 너는 왜 너 혼자만 히잡 쓰냐? 벗어라. 블란서화 되라.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조금 약간의 그 좀 디퍼런스는 있었지만은 다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통했거든. 그러니까 블란서 같은 경우에 몇 년 뭐 지금도 가끔씩 그렇지만은 그 인종 특히 이제 뭐 북아프리카에 온 에서 온 디아스포라 후예들 뭐 슬럼 같은 데서 살고 폭동 일어나고 그런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화 정책이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단일 민족이라 얘기했는데 정말 한국이 단일 민족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단군신화 같은 얘기예요. 저하고 아까 그 형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그 임신데 어느 정도 우리 집안일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집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년 전에 고려 충렬왕 때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저 형제하고 저하고 학렬이 똑같아서 우리가 30제너레이션이요. 30th generation.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건너오고 몽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올라간 다음은 한족 출신이에요. 일본에서도 많이 건너오죠. 인도나 월남이나 그런 데서도 많이 왔어요. 몇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건 it's a national myth. Myth. 그거는 당군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 웅녀가 그 뭐야 탈을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 뭐 그래. 단일민족이라는 거 없어요. 세계. 완전히 세계 남태평양 같은데 그냥 거기서 몇천 년 동안 혼자만 살았으면 몰라도 단일민족의 개념은 그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다민족 다문화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제 라민 사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들을 정말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주류 사회를 봤을 때 주류 교계를 봤을 때 미국 전체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특히 진보 교단 같은데 그런 데서는 다 교인들이 뭐 유럽은 뭐 거의 무너져 가는 정도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에서 가장 큰 그 교회가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이 심어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교회예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이제 어저께 그 한국의 그 서울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저 손님들이 왔어요. 이제 여의도 그 이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용호 목사님.

0: 아니 막 몇 분 와서 이제 같이 오찬하고 이제 저 캠퍼스 투어하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그 교회가 50만이거든요. 한 원 싱글 처치 멤버십이 50만이에요. 근데 여기 미국에도 45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 순복음 교회가. 그거 굉장한 거예요. 그 파워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 디아스포라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에요. To reach diaspora. 이거는 뭐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그저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이 딴 사람과의 그 새로운 relationship을 시작할 때, relationship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요?
1: 알아가는 과정.
0: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가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작해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밥을 먹기 전에. 먹어요.
1: 예?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까요?
0: 예.
1: 이름하고 어디 사는지.
0: 그쵸.
1: 뭘 하는지.
0: 그쵸. 그거예요. Any relationship starts with a hi.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relationship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그거는 민족인가, 그 문화를 떠나서 그건 그렇게 시작해요. It starts with a hi.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 맨 처음에 오프닝 하는 그 자체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Getting to know each other. 그래서 캠퍼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냥 get to know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은 귀중한 존재예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웨브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대접하는 환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학 교수인 몰티머 아리아스라는 사람은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된 이유는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 환대가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로마 황제도 자신의 영주들에게 그 영토가 번성하길 원한다면 기독교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대접하는 그 환대를 실천해보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도 신분의 고하와 종족을 초월해서 환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의 매력은 바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환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 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